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염려는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축복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네, 7월 12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박신화 콰이어의 나의 가는 길 함께 고백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교회 가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 또 삶에서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세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송경민 목사의 믿음으로 살겠네, 그리고 소프라노 김성혜의 목소리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위로를 주는 음식.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어느 날 미국의 유명 여배우인 라이자 미넬리에게 한 기자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넬리는 감자를 이용한 여러 음식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이 음식들을 먹으면 따스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를 위로해주는 음식들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절에 먹은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터뷰 이후로 컴포트푸드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소울푸드가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 컴포트푸드는 기쁨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음식입니다. 사람은 음식과 글, 노래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위로받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뻤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순간을 잊지 않을 때, 그런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좋은 순간들을 붙들며 더 좋은 나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주님,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순간들을 간증하며 살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말씀과 찬양을 찾읍시다. 아멘.

네,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할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 9549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예전에 행저질라 진행하실 때 애청자였는데 여기서 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세화님의 찬양곡을 듣고 싶은데요.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김세화님의 찬양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9549번님 환영하고 김세화님의 찬양 중에서 사랑의 종소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

학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믿음 안에서 바리톤 우주호님의 음성으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양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나눌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다름보다 같은 믿음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아름다운 또 축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릴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주의 사랑 비칠 때.

네, 주일 아침 찬양으로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원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생명진리 은혜 대신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사명 하나로 쏘아올린 전파. 그 첫 주파수가 하늘을 가르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3년 여름, 궂은 날씨를 뚫고 제주도에서 울려 퍼졌던 250kW의

웅장한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였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아세아 방송 개국의 감격스러운 그날로 되돌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북방선교의 굳건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앞선 시간에서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한국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방송 최대 출력 250kW 아세아방송 즉 지금의 제주극동방송이 개국한 일이었습니다. 개국 당일인 1973년 6월 30일 제주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씨였지만 서울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위해 칼기를 전세냈는데 날씨로 인해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가슴을 조이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이륙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경 예배가 시작됐는데 김장한 목사의 사회, 김익준 장로의 기도, 감사인 최금덕 장로의 성경봉독, 보험원 총재의 설교, 축도에는 강신명 목사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윌킨슨 미망인인 조지란 윌킨슨, 송신기를 기증한 92살의 존 루더포드 옹 등 외국 손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윌킨슨 선교사와 루더포드 옹 그리고 FEBC 이전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한 고 리트맨 선교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 김장한 목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사회를 받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리암 목사의 통역을 맡아 이 무렵 국내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첫 순서인 묵도를 드릴 때 사회자는 그날의 예배에 적합한 성구를 읽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김장한 목사는 성구 대신에 찬송가의 가사를 읽었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아세아방송 이사인 김익준 장로는 기도를 통해 아세아방송의 북방선교 사명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무사히 도착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하고 위대하고 기묘한 솜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방송국을 낙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송은 보통 소리가 아니요 죽음의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천사의 환영사가 되게 해 주소서.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화합하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방송이 멀리 공산권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질 때 참된 자유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 부를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방송국을 우리 조국 위에 지어주셨음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빛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에 있는 생명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지는 영광되고 빛나는 방송이 되게 축복해 주소서. 보험원 총재는 설교에서 윌킨슨 선교사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로 비유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테이프 커팅식에서는 윤치영 박사, 김영선 통일원 장관, 이승택 제주도지사, 보험원 총재, 김영근 이사장, 김익준 이사가 테이프를 끊었으며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자 250kW의 송신기가 굉음을 토하며 북방선교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제주도의 쨍쨍한 햇빛 아래 250kW의 거대한 송신기가 마침내 굉음을 토해내며 역사적인 첫 전파를 쏘아올리던 그날 그 웅장한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날아가는 천사의 환영사이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이날 헌당 예배에서 보문 총재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세아 방송의 벅찬 개국 뒤에는 윌킨슨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고귀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름 모를 척박한 땅에 기꺼이 떨어져 썩어진 그 수많은 한 알의 밀알들 덕분에 오늘날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넘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작은 밀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내일 푸른 초장.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적인 삶을 위한 자원 성령 시리즈 첫 번째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교적 삶을 사는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선교적 삶을 위한 한 핵심적인 자원은 성령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톰 라이트 박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로마서 8장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의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중요한 두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도입부에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절부터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반복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반복할 때는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톰 라이트 박사의 해석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이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본문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계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조금이라도 종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걸 다 인식하거든요.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이 나옵니다. 선교적 삶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죠. 정말 생생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만은 톰 라이트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겠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즉 성경에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가. 그는, 즉 요한은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소명과 훨씬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후에 삶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죠. 당연히 우리 이미 지지난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보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소명과 훨씬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창조 세계의 선교적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성령은 오순절날 교회에 주어졌는데 그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오순절까지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이게 한 의견이고 다른 의견은 오순절날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본문의 핵심은 안식을 첫날,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그 선교적 사명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그 자원으로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큰 두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에 관한 삶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뉴 카비넌트. 우리가 흔히 신약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신자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구약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에 산에서 세운 구 언약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구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셨잖아요. 구약을 보아둘 수 있고 고린도서 3장 3절도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르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렇게 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It is God.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음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다른 특징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다 성령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그 예언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등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그 특징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 새 언약을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신약 새 언약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콜론이 있는데 새 언약은 이런 뜻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새 언약을 한마디로 영에 의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영이란 단어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 세 번째,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분야. 오늘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핵심적인 자원이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의 자원인데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두 분야는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분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분야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은 서로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 둘이 서로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둘이 분리돼서 나타나면 즉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나는데 삶은 전혀 안 변합니다. 삶의 태도, 가치, 성품의 변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말은 유익을 끼치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빌드업.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인데요.
그 외 모든 은사

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되게 되면 교회의 유익을 끼치도록 되어 있는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네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의 교제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면 똑같은 걸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하죠. 5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어서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이 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들이 다 현재형입니다. 동사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시제가 시간적인 면도 있지만 행동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형은 시간적으로는 현재고 행동의 종류는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을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닥터 T. 조지가 아주 잘 말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나눴어요, 이 구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도 오늘 전반적으로 복습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는 미 남침례 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울의 영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잘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신약성경에 말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큰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도 필요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되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0: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터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배워가면서 같이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터사역에 대한 책들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냐면 우리나라 말 제목이 일터사역이라는 책이고요. 오스힐만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저 책입니다. 오스힐만 이렇게 말합니다. 일터의 증인이 갖춰야 할 자질 네 가지로 두는데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직장인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 책 4장에서. 그러면서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 자질, 탁월한 업무 능력.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터사역의 핵심은 탁월함이라니까요. 탁월한 업무 능력.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탁월한 업무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탁월한 업무 능력. 두 번째 자질, 순전한 인격, 인품, 정직성, integrity,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사랑과 섬김, 이건 자세를 말하겠죠. 그 인품에서 나온.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핵심적인 방법이 사랑의 섬김의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들어요. 네 번째,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언급 안 하는데 이 부분을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표적과 기사.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자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70쪽 71쪽에서요. 일터의 증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초대교회는 지식이나 윤리, 봉사만으로 주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해왔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새 창조의 그 사역 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데 모든 성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자원으로서 성령이 필수적인 자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더 성령님과 동행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힘냈는데 자라나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더 깨닫게 되길 바라고 자라나길 바라고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면서 이 오늘은 전체적인 그 그림, 윤곽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갈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포도나무 지체들이 잘 무장되고 자라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더 놀랍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포도나무교회 031-282국에 100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2일 11시 강원, 강릉 평지,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 거창 남부, 경북, 상주, 대전, 전북, 고창, 완주, 익산, 정읍, 충남, 공주, 논산, 서천, 보령, 도서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가이드가 키 큰 잡초와 무성한 덤불을 칼로 자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더위와 피로에 지친 탐험가가 푸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나 가는 거요? 길은 어디 있소? 이에 노련한 가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네, 우리는 이 남자와 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길은 어디죠? 그러면 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가지 힌트를 주실지는 몰라도 그걸로 끝이죠. 하긴 그분이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탐험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정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요.

All in the name of Jesus.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더 높고 큽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리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밴드의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클래식 화요가 부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가신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찰대가 앞서가야 했다. 정찰대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전진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고 쉼터가 될 만한 곳을 결정하며 잠재된 위험이나 약탈자가 있는지 주목하면서 새로운 지형을 살피곤 했다. 또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적을 소탕하는 임무도 맡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과 진을 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서 길을 만들기도 했다. 빽빽하게 수목이 우거진 지역이 나타나면 매복 기습이나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 그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찰대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며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새로운 영역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대구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항상 돌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리면서 조찬미님의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방송교회 FBC 방송교회 이 시간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앞세운 감사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홍순영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1: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있다 느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에 선명히 새겨진 주님의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내게 그토록 신실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내 앞에 놓인 문제 하나에도 두려워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 있어서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안해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한 주간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0: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보내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여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연약한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칠 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켜 새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도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구할 것을 주께 아뢰며 부르심의 소명에 더욱 힘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진행되는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 일정에 참여하는 모든

모든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또는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친히 만나 그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어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전쟁과 지진, 기후변화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 시름하는 중에 내부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된 정치적 상황을 마주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여 주사 인류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편만히 뿌리내리게 하시어 열방이 주를 앙망하며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으로 돌아가 복음을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등불로, 갈등으로 그늘진 이 땅을 선도하는 희망의 빛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섬기는 시온성 가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을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자기 육체로 맡긴담을 오시고 화평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모든 것이다. 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다. 주님의 은혜고,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1: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0: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1: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0: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1: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0: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1: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0: 그들이 비파와 수금

0: 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1: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0: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오늘은 앞세운 감사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 눈은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한쪽 눈,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감고 왼쪽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왼쪽 눈으로 보셨다가 이번에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보시면 이게 약간 보이는 게 다르죠. 예, 지금 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약간 다르거든요. 오른쪽 눈을 감고 볼 때하고 왼쪽 눈을 감고 볼 때하고 약간 달라요. 그런데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놀랍게 합쳐져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보는 각도가 분명히 조금씩 다른데 이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눈이 그 물체와의 거리를 식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각도가 다른데 마치 입체 영화처럼 120도 되는 범위 내에서 이 시선이 합쳐지면서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병이 나서 한쪽 눈 안대로 가리면요. 거리가 잘 가늠이 안 돼요. 두쪽 눈이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거리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인류가 사냥도 할 수 있고 도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그런데 실은 이 눈이요 120도 각도 내에서 거리를 이렇게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눈은 좌우 180도까지 볼 수 있어요. 180도. 물론 이제 이쪽 각도에 있는 걸 내가 글자를 읽을 수는 없죠. 이쪽에 있는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180도 좌우에 있는 빛, 움직임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요. 이렇게 눈이 앞으로 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180도까지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주일날 이제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앞을 보고 있잖아요. 앞을 보고 있는데 이게 좌우 180도 중에서 어디를 보고 있을까? 좌우 180도 중에서 엉뚱한 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영혼의 눈도 또 육신의 눈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여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눈은 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80도까지 다 볼 수 있는데요. 급격하게 이 보는 시야의 각도가 좁아지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180도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이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의 이 눈의 시야가 급격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널 시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긴 터널에 들어가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 방향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눈은 원래 좌우 180도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데 굉장히 내가 큰 위험 앞에 있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시야가 이게 좁아져서 앞만 보인다는 거죠. 터널 시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딱 그 이야기가 나와요. 터널 시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12절, 15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큰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요. 유다 땅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땅의 많은 성읍들이 함락당하고요. 지금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때로 건강의 위기를 만나면 내가 내 눈에 그 건강에 관계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때로 재물의 위기를 만나면 내 눈에 그 물질에 대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터널 시야로 보게 돼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계속 실패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의 기회가 몇 차례 지나가고 내가 좀 이렇게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요. 승진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퇴직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요. 퇴직이라는 것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를 경험할 때, 관계에서의 위기를 경험할 때 그 문제만 내 눈에 들어와요. 터널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원래 인간이 자신 앞에 있는 위기를 대처하고 잘 피해가기 위하여서 발달된 능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보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것만 집중해서 보면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태까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큰 무리의 위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큰 무리의 위기와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나를 이렇게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가운데서도요. 그 큰 무리의 위험이 나를 무조건 비껴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때 그러면 나는 이 터널 시야에 갇혀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실제적인 주제이죠. 그걸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위기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큰 무리 앞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20장을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꼭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풍부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알고 묵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대하 20장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풍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두려워해서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명합니다. 왕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폼도 나잖아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금식합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합시다. 그래서요.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무리와의 전쟁에 나서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게 이제 여기 찬양대가 있는데 딱 찬양대 같은 모습이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큰 무리와의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에는 가장 정예의 군사를 두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왜 저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이들을 그 군대 앞에 앞장서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찬송을 하는데 감사의 찬송을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들이 부를 찬양의 공명이 정해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을 하는데요, 감사의 찬양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지금 적군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해 들어왔고 이들을 막아낼 아무런 군사력도 아무런 방법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이들의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으면 감사할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뭘 감사할 게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뭘 감사했다는 것이냐? 21절을 다시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한글 성경은 그냥 나란히 써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가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 우리가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과거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었는지를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감사라는 단어를 감성적인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눈물이 또르륵 흐르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감성적인 장면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체포해 가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은신처를 통해서 유대인들

800명을 구출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웃이 밀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족이 모조리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크리토프 여사는 자신의 언니 베시와 함께 한 여자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좁은 공간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잡혀와 있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수용소에 청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서 벼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고 몸 수색을 하는데요. 가지고 갔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신의 그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방에 고리템범 여사와 언니 베시가 함께 배치가 됩니다. 언니 베시가 기적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는 그때부터 언니가 감사의 제목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방에 너와 내가 함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사실은 이웃의 밀고에 의해서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래. 하지만 이곳에 언니하고 같이 있게 된 것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성경책 몸수색 시간에 걸리지 않고 성경책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그것도 감사하네. 그리고는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 방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용시설에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을 운신할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야지 더 좋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언니 베시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 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그것도 감사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나서 언니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벼룩이 이렇게 많은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부음이요, 그건 아니지 언니. 아니, 벼룩이 이렇게 많은데 뭘 감사할 게 있냐고. 나 지금 물려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 벼룩이 그득한 이 환경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겠니?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어요. 언니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기도를 이어갔다. 나는 이번에는 언니가 틀렸다고 확신했다. 그건 아니지 언니.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수용소 생활. 그 수용소에서 그 방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던 성경책을 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여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그 여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고 밤마다

말씀을 함께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며 그렇게 수용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요, 제일 마음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언니의 감사 기도는 놀랍게 응답되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밤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벼룩 때문이었다. 감독관들이 벼룩 때문에 우리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방에 득실득실했던 그 벼룩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사밧은요, 승리의 가능성을 보고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요사밧은 아직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뭘 믿는다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들이 뭘 믿고 있느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15절을 보시면 아스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큰 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큰 무리, 그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약속하세요.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같은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죠?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뢰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틀림없이 지키신다. 그래서 아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멘의 응답으로 그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 아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서두에 터널 시야 현상 말씀을 드렸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괴물이 있는데요. 운전하면서도 아마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장애물만 내가 계속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장애물을 향해서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보는 곳으로 간다.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몸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저거 부딪히면 안 되는데 계속 장애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장애물이 전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선을 장애물이 없는 쪽을 향하여 보면 나의 몸도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터널 시야에 갇히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고 여기 부딪히면 안 되는데 하다가 가서 부딪힌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큰 무리를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요, 그 시선을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걸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요, 이 대적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가 치고 서로가 죽이는 가운데 다 몰살당하고요. 유다 백성들이 가봤더니 적군이 다 죽고 그 자리에는 금은 보화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오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 이들이요, 가정에서 전장터로 향하여 나갈 때는 야, 우리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나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뛰어가서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먼저 성전으로 갔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전리품들을 중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요, 그 결과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이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싸우지 아니하고 찬양대가 앞에서 먼저 찬양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내가 그냥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숨어서 원격으로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들은요, 찬양하며 그 적군의 무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내가 현실을 도피하고 숨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 앞에 내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도저히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무서운 대적이 있다 해도
그를 향하여

0: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대적이 있어도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그 백성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29절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사방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다. 사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내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게 될지 서쪽으로 가게 될지 남쪽으로 가게 될지 북쪽으로 가게 될지 몰라요. 어느 방향에 나의 대적이 있을지 몰라요. 어느 곳에 내가 피해야 할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사방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앞세웠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을 둘러진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가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반년 하나님 앞에 의탁합시다. 하나님께 이 남은 반년을 주께 의탁하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방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세운 감사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 은혜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세운 감사, 열리는 길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온 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F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정교회 042-622국에 6900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다가의 등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북도에서 온 서영입니다. 제가 즐기는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북한 내 형제, 내 동포 자매들에게 신청합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의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

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다 보면요, 꽃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각양각색 모두 예쁘기만 한데요, 얼굴 높이 들고 노란 빛깔을 뿜듯이 뽐내는 해바라기나 땅에 붙어서 하늘거리는 채송화, 봉송화도 그 얼굴 모양이 다르고 그 크기가 들쑥날쑥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주일 예배에 이 친구들도 함께하는 흐뭇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되대어 싹을 치우고 자라나 예쁜 얼굴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저 꽃들처럼 아름답기를 꿈꿔봅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윤형주님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손재성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이죠.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렇게 함께하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4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매주 출근하는 길에 방송 들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소리에 늘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게요. 네, 3524님. 아, 사람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지? 왜 저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하지? 왜 저 부분에서 기뻐하지? 4524님 사연 보면서요. 아, 저 코끝이 찡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승리할게요. 야, 네, 이 말이요.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처럼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말 많이 하잖아요. 승리할게요. 와, 더 마음에 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할게요. 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여름철 이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이 날씨처럼 힘겨울 때 있잖아요. 쏟아지는 장마 소나기처럼 네,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것들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말도 너무 좋지만 우리 서로가 승리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 이런 말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깊게 드는 거예요. 네, 피곤한 몸이 끌고 출근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4524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띄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께 늘 있고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서 이정림님의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됐죠. 네, 심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상기후의 어지럼증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드리고 다짐할 것은요. 바람과 물과 흙이 지으신 대로 함께 사는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쉐키나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운 주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 임도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극동방송 우리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극동방송에 참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1: 예,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우리 극동방송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사역하셨던 특별한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1: 예, 저는 뭐 극동방송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요. 또 함께 섬길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극동방송이 사실은 국제적인 그런 기관이고 특별히 복음 전선에 제일 앞장서다 보니까 가끔 이제 해외에 이제 유명 인사분들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저에게 이제 통역 자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제 시간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섬겼는데 참 그때마다 통역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경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사역을 도우시면서 이렇게 기쁘게 또 감사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1: 네. 뭐 제가 섬기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요. 극동방송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다 어쩌면 순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특히 우리 대전 극동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순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저는 도우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 기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0: 우리 대전극동방송을 또 칭찬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데요. 교수님, 극동방송 사역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나 또 특별하게 방송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셨잖아요.
1: 예.
0: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1: 사실 방송 선교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이론적으로도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정에서 항상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일을 하시고 또 뭐 음식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같이 어머니께서 찬양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힘드실 때는 거기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오랜 동안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극동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느꼈고요. 그러니까 제 어머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0: 분들이 아마 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없는 그분들이 자그맣게 울려 퍼지는 그 극동방송의 그 소리, 또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 당시 사실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예. 교수님. 저희 극동방송이 가장 어려울 때부터 이렇게 섬겨주신 어머니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실 미래의 목회자들을 정말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0: 예.
1: 네, 신학생들을 교육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0: 저는 얼마 전에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단에 이제 우리 목사 인준을 받는 분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왠지 마음 가운데 한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일정이 있었는데 저녁에 잠깐 교육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한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그 이제 목사님들이 있죠.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받는 분들이 딱 모였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했던 우리 학생분들이에요.
1: 감동이 되셨...
0: 감동이 됐고 사실은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어서 맨 처음엔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다 찾아와서 허그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할 때 어쩌면 그때 볼품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랬던 분이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이제 한 스텝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동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0: 예.
1: 요즘 학생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마음과 또 신학대학교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신학대학이 미래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방해하고 가장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또 우리가 깊이 있고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가 더 깨워서 이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신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0: 예.
1: 그 마음과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0: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요 학부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 PhD 과정도 이제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더 마음이 있냐면은 연약한 분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저도 꽤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잘 하시고 훌륭하시고 혼자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히려 저는 성도님들은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하지만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제가 더 멈추고 말을 걸고 안아줬던 분들은 내가 말 안 걸면은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한테 전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학교 안에서도 보면 어떤 학부 학생들 지금 소명받아서 왔다고 하는데 아직 지식도 없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 나눴던 것 같이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심 따라서 목회자로 우뚝 서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특별히 학부 학생들 대하면은요. 저는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출석을 부를 때 누구누구님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벌써 제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저는 이렇게 존중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있고 앞으로 또 키우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빨리 성장을 하고 싶고 빨리 크고 싶으니까 막 스트라이드를 만든다든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 따라 가면은 결국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맡겨진 부분들을 잘 감당하면은 때가 되면 사용하신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쓰임 받던지 그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또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그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0: 예, 아멘.
1: 특별히 우리 교수님 시선은 언제나 이 학부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 있는 것 같네요.
0: 예, 학부생에 가 있고요.

0: 또 한편 제가 2주 전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학교 신대원에 소속된 분과 신대원에 오셔야 될 분. 그래서 저는 신대원 들어오실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1: 아무튼 뭐 이제 2주 전이지만 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아,
0: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예. 예, 우리 교수님께서 잘 또 양성하셔서 예. 또 우리 한국교회를 또 기여하는데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제는 교수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신앙생활은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0: 저는 감사하게도요,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조부모님은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고 저희 아버님 때부터가 이제 침례교인이 되셨죠. 그래서 한 침례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집사로 또 교회 여러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남성교회 회장으로 또 어머님 여성교회 회장으로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감사한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익숙하고 또 이제 복음적인 교단 안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침례는 일찍 받긴 했지만은 티네이저를 지나가면서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이건 내가 학습된 건 아닌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세뇌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 신앙 서클을 이렇게 학교 안에 있었는데요. 그 신앙 서클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아주 팬시하게 아주 좋은 서클도 아니고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 하는 건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뜨겁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의 능력을 느끼고 일단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수님 참 평온해 보이세요.
0: 아, 그렇군요.
1: 4대째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네. 예, 신앙생활 하신 게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신학생이 네. 되어야 되겠다 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텐데요.
0: 예. 저희 아버님은 큰 사업은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사업을 자수성가하셔서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셨고 또 우리 어머님도 같이 일을 하셨고 사실 어머님이 개인적인 사업수단이 좋으셨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이 네. 사업가가 돼서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고 또 우리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또 즐겁게 섬기시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이제 공부했는데 들어오니까 정말 똑똑한 친구들, 멋있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안에서 제가 같이 또 경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죠. 근데 저는 가장 큰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앙 서클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 내 인생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다. 그냥 나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싶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님 뭐 오른팔 왼팔 하실 정도로 항상 옆에서 서포트하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1: 네.
0: 아들이 목회자로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맨 처음에 그것을 서포트를 했을까요? 아니면 말렸을까요? 말렸어요. 왜냐?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생한 걸 많이 보셨어요. 너무 저 자리가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데 아들이 부모의 심정으로는 저 길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완고하고 또 그 이후에도 제 삶 가운데서는요, 뭐 중요한 순간에 저는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저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딱 내려놔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렇고 미국 갈 때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어느 교회를 보낼 때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이 티네이저 때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꽤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조건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한국을 보내실 때도 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뭐 교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또 티네이저에는 영어권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저는 그냥 내려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결단을 맨 처음부터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유학의 길을 열으셔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신학의 과정을 이렇게 쭉 하게 되었습니다.
1: 부모님의 순전한 신앙을

0: 그러니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또 미국으로 유학도 가셨잖아요. 예.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1: 그렇죠. 제가 2000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요즘에도 세미나를 가기 때문에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한국 분들이 아주 인기가 흔히 말하는 짱이에요, 짱. 막 네.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또 옛날보다는 또 경제적으로 한국이 좀 잘 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생각했던 그 유학생 생활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0: 네. 한류 열풍 때문에.
1: 맞습니다. 한류 열풍이고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지만은 약간 아직은 개발 도상국이 라는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그 미국 사람들한테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미국 사회를 할지라도 조금은 좀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조금 느끼긴 했어요. 그런 부분도 미국에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예, 뭐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은 제가 있었던 곳이 텍사스 달라스 쪽에 있는데요. 그 텍사스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예, 사막입니다. 사실 사막과 같이 이렇게 황량한 좀 그런 데인데, 물론 지금 전 도시에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유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은 외로움, 고독감, 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 어느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점점 잊혀진다라는 그런 생각.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 훈련을 또 잘 받으셨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이렇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유학생활 하면은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화장실 청소가 맞습니다. 기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네, 저 그거 잘했습니다.
0: 하시면서 정말 많은 눈물도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1: 예. 네. 화장실 청소를 아주 저는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저희가 이제 운동 그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거든요. 학교 짐이라고 해서 농구장이랑 수영장이랑 그것도 저희 학교 신학교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가. 아, 근데 그것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이제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중간 틈틈이 또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청소 일을 하는 거예요. 블루 셔츠를 입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아들이 하나라서 좀 곱게 컸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런데, 아, 참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낮아진 마음들,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단순히 알바가 아니라 평생을 그런 일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이 교수님, 나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1: 예. 네,
0: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지금 낮아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또 어떻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수님 삶 가운데 최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저야 이제 뭐 이제 주의 종으로 이미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관심은 제가 4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잖아요. 저는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저에게서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제 그런 그 고민이 내지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제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물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유학 중에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됐습니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빠 따라서 그냥 마치 선교사님들이 어디 못 모르고 그냥 성에서 자녀들이 막 따라가듯이 하루 만에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진짜 일주일 만에 결정되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0: 맨 처음에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간 되니까, 왜냐면 자신의 라이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빠, 엄마 따라서 한국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는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그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도 미국 마인드이기 때문에 한국 군대를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괜히 다른 걸 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너, 그건 헌신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실제로 군대를, 공군을 갔습니다. 하는데, 아빠 말 듣고 왔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들이 맨 처음에, 아,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혼나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군 생활을 이제 또, 주의 은혜로 이제 공군을 잘 마치게 됐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 1학년 대학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을 복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미국의 대학을 이제 복학을 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원래 친구들은 다 이제 지금 4학년이 되고 친구들은 이만큼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벌써 미국은 2학년, 3학년, 특히 3학년 때 인턴이 자신의 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을 애들 다 하고 되는데 본인은 이제 복학해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막 이거를 인턴 하려는데 뭐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면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턴을 특별히 내는데 150군데를 넣었대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일단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그곳에 이제 됐어요. 인턴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눈물이 났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 여시는 거를 나 경험했어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저랑 이렇게 걸으면서, 야간에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 막 눈물 날 뻔했어요. 됐다. 너 그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그 마음으로 살면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의 신앙 고백 체험, 그게 제 근래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1: 네. 너무나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큰 도전이 된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또 말에 또 권위에 또 인정하면서 따라준 우리 아드님에게 우리 교수님 꼭 들려주고 싶은 사랑 고백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0: 참, 우리 아들, 귀하고 아빠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일단은 아빠를 믿고 따라주고 또 아빠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아직은 본인이 신앙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따르고 노력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고맙고 또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재윤아, 사랑한다.
1: 네, 인턴도 축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축하합니다, 재윤 씨.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큰 비전을 또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신앙의 교훈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준 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0: 저희 아이들한테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인생의 성공도 아니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 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부모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학생활에서 어떨 때는 제가 제 은행 잔고가 50불만 있을 때가 있어요. 5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가족, 4인 가족인데 돈이 그것뿐이 없는 쪽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저는 암만 힘들어도 학기가 다 마치면 무조건, 한 일주일이나 어디는 그냥 조그만 썩음썩음한 차를 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조그만 뭐 모텔 제일 싼데 해서라도 항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지나가는 얘기라도 약속한 거는요, 꼭 지켰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걸 못 지키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예, 그거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1: 네,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네요. 정말 우리도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중요한 거를 가르치면서 또 우리 나라도 한국 교회도 더욱더

0: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최근에 출간하신 책이 있잖아요. 제목이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라는 책을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1: 예,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는요. 요즘에는 스토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스토리로 풀어내고 자기를 또 스토리로 풀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스토리 중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 스토리 중에 참된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스토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설교 중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 썼는데요.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는 한편으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스토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기록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그 돕는 책으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1: 이 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요, 한국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의 설교 방법론이나 뭔가를 이렇게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잘 될 것인가, 그것을 돕는 것이 또한 설교인데,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고 회복이 있고 또한 비전이 있고 또한 요즘 같은 때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또 신앙을 떠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복음의 매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0: 네, 너무나 귀한 책인데 저희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다음에 이 책 이야기는 다음에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또 교회에서는 또 강단에서 설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1: 예.
0: 그리고 또 작가로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도움의 말씀과 함께 축복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빠르고 복잡합니다. 때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지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는 말할 수 없는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귀한 방송 가족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런 붙드시는 그 은혜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방송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고
0: 아멘.
1: 낙심한 영혼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말씀의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 임도균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또 평생을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다양한 질문이 이 한 가지 질문 가운데 압축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을 받는 스탠리 존스에게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오지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아주 울창한 밀림 지역의 한 마을을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주민들을 좀 치료하고 이런 사역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그만 너무 밀림이 울창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밀림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크게 몸이 상하는 일이고 또 그날 밤에 집을 찾아오지 못하면 마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종의 조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밀림은 생각보다 우리와 같은 문명인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고 근심하다가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밤을 지낸다는 것은 독충들이 있고 또 위험한 곤충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힘든 일이고 또 음식도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숲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찾아가 보니까 이제 나무를 베고 있는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그 원주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나를 좀 사람이 있는 마을까지만 데려다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는 길을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마을로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베던 원주민이 알았다고 거기 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밀림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일을 먼저 하고 이제 길을 찾아줄 모양입니다. 문제는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스탠리 존스는 조급해서 안절부절하는데 원주민은 너무 태연합니다. 여러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야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숲은 계속 더 울창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밤은 어두워지니까 도대체 이 원주민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세리노스는 초조해서 물어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원주민은 그런데 대답 없이 계속해서 숲을 헤치고 바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따라 붙어가지고 계속 귀찮게 물어보니까 원주민이 돌아서서 한 말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고 스탠리 존스도 이 말 때문에 이 스토리를 여러 곳에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곧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울창한 밀림에서 내가 찾아갈 수 없어서 길을 잃은 나에게 길이라 방황하는 내가 길잡이로 그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원주민 얘기합니다. 여기에 길은 없습니다. 밀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이 곧 길입니다. 존스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스탠리 존스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미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은 없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책에서 읽기도 하고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인용하기도 하면서 새삼스럽게 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도 없습니다. 특별한 길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이 곧 길이 된다는 좀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스탠리 존스가 요한복음을 생각했다면 저는 시편 37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아닐까요?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스탠리 존스가 아무 선택이 없고 처음 보는 원주민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 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길이 없는 곳을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간 사람만이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걸어갈 길이 불확실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저 내가 보여진 눈앞에 있는 고속도로를 내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공이 약속된 길을 주는 것이 미리 믿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서도 내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가리워 놓으신 것이 많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시를 자꾸 인용하지만 그것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막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 믿음 없는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아니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음으로 길이 없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저 원주민의 뒤를 따라가면 내가 마을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더라도 그 길 끝에 여러분이 마을을 찾는 사람, 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법, 한국 사회에 성공하는 법, 뭐 여러 길들 알려줄 수 있죠. 그러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나누어서 30년대 출생하고 40년대, 50년대 청년기를 보내고 60년대 결혼하신 저의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세대별 특징을 우리는 돌아서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 2040년, 2050년을 미리 쓸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한다면 그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길입니다. 그러나 좀 더 함축적인 의미는, 좀 더 확장된 의미는 인생 전체를, 인생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맡기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맡기라라는 단어는 굴리다, 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대부분 첫 번째 원은 단순한 동사입니다. 굴려놓는 것입니다. 뭘 굴려놓나요?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짐, 내가 등짐을 지고 있는 것, 내 등에 들고 있는 백팩을 벗어서 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굴려놓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밑에 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려놓다는 뜻은 확장되어서 의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 등짐처럼, 백팩처럼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짐을 맡기는 것. 여러분 인생의 짐이 매일마다 달라집니다. 오늘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연로하시고 지금 병중에 있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한국의 부모들은 과중한 책임감이 있어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첫째 애가, 둘째 애가 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 굴려놓고 온전하게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매번 중요한 경험이요, 중요한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한 주간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저 주시도록 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루신다는 것은 완성하다라는 뜻인데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남은 일생을 끝까지 잘 가도록,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까? 너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빛은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등을 끄면, 소등하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이 밝게 나처럼 우리 예배실 안에 전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의와 공의를, 의와 공의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의와 공의를 빛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깊은, 가장 의미 있는 좌우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린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나요?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인도하시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걷는 길은 나에게 어떤 길이 될까? 내일은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1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0년 후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있을까? 히브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상이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상이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믿음이란 이렇게 정해 드렸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기대를 품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행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처럼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믿는 것입니다. 미리 믿어서 나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의 목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곳에서는 쪼그라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목표가 없는 곳에서는 인간은 소멸한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이분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와 같은 독일 나치 정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수용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는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되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조그만 빵 하나씩밖에 안 주는데, 오늘 너무 힘든데,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은 얼굴은 꿈꾸는 것처럼 몽롱하게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족들과 행복했던 것, 과거에 좋았던 것,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몰핀을 맞은 것처럼,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잠들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삶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프랭클이 쓰는 것처럼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큰 관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30년대, 40년대 자유 없음이나 50년대의 전쟁이나 60년대의 가난이 우리를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미래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내적인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견디어내는 힘, 버텨내는 힘, 좀 참아내는 힘, 굶어도 죽지 않는 힘, 이 힘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시절을 다 견뎌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저희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먹지 못했는데, 사람답게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저 두드려 맞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

하고 욕먹은 분들이 어떻게 80, 90,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까? 그것은 제 의문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것을 알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적인 힘을 기르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으로 오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들은 잠든 다음날 아침 깨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내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계발서적이나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미래 목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아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과부와 같은 처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행객,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어지면 현실 생활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방황합니다. 즉 마음이 흔들립니다. 에베소의 바울의 표현으로는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굳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왜곡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합니다. 실제로는 너무 큰 위험이 있는데 스스로 왜곡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잠들어야 돼. 잠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잠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를 파헤치고 상처를 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견뎌낸 상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삶은 소망일 수도 있고 그 삶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미래를 또 미래의 희망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벤자민 하디의 이론인데요. 미래 희망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의지이고 둘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일종의 이론입니다. 미래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를 준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미래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면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굳은 마음, 굳은 심지, 굳은 뜻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오늘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심리학적인 이 이론을 알지 못해도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지죠, 의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의지보다 강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국 꺾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무엇인가 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것으로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때문에,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길은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오늘의 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바꾸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면 현대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나를 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성서의 교훈 또 우리 신앙의 교훈을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나를 바꾸었습니다. 요즘에 자기계발서적이나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오늘의 나를 변화시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고 미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개발합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0: 절대로 자기를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을 관리하는 것, 내 일상을 관리한 자기 관리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전문용어로 팀 빌딩을 합니다. 팀을 만듭니다.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저처럼 목회를 해도 돕는 팀이 강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미래가 변화되고 미래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잘하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어디 가서 배우거나 훈련 받거나 아니면 학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리더십의 요체들을 재산 가운데 나누고 제가 강의하거나 지도할 수 있거나 코칭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신앙공동체가 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찬양을 듣다 보면 유독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최근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듣다가 이 가사에 특별히 감동이 됐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구절이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엔 불안과 염려가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향해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능력이 되어주시죠. 다른 마음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라고요. 그래서 첫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네, 테너 조창호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으로 좋은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행복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짧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맛있는 집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김정선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참 좋으신 주님.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연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785님, 일하는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죠? 다리미지라는데 너무너무 더운데 찬양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주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0490님, 저는 안산 물류캠프에서 신호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차량들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점점점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0490님도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요. 0785님이 문자에서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함께 들으실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벌써 하늘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지선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한 주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넘어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생각해 봅니다. 북한에서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통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삶을 좌우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배급 속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배급받은 쌀을 팔아서 옥수수를 사는 생존의 교환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먹을 것을 선택하는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 이처럼 믿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북한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식량이 더 이상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흘러가기를. 또한 북한 땅에 안정적인 공급의 길이 열려서 굶주림의 고통이 멈추게 되기를. 또한 우리가 보기엔 막혀있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들이 모두 무너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이 흐르는 곳에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박상규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급이 온전하게 흐르게 하시고 또 굶주림의 고통이 멈추는 그런 회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복음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진짜 통일이 시작될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흐르면 막힌 땅이 열리고 기도가 쌓이면 통일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한반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에서 몰래 방송을 듣는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 소식입니다. 몸이 아프고 피부병이 심한 아이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여인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지하교회 성도가 많은 도움을 주는 여인이었는데 하루는 그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중국에 부자 친척이 있느냐, 그 친척에게 도움을 받고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친척으로 표현해 친척이 있는데 부자이다. 그 친척이 그러는데 정말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여인이 데려온 아픈 아이를 안고 약이 없게 물을 발라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소리내어 말하면 아이의 엄마가 겁을 먹을까봐 괜찮다, 너는 나아질 거야 라고 기도하는데 아이의 엄마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찾아온 아이의 엄마가 성도에게 아주머니,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성도는 아이의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예수님께 아이의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엄마는 성도와 함께 아이의 피부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피부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치료된 것을 본 여인이 성도에게 고백했습니다. 아주머니, 나는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애 둘을 데리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나도 병들었고 어린 아이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심해서 살아갈 것이 너무 막막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만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 제 병도 낫고 아이의 피부병도 깨끗하게 치료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심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성도의 집은 아이의 엄마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모퉁이돌 선교의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 보면 바다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닌가? 늘 조심스럽고 오히려 돕는 것이 북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처해진 상황에서 남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보낸 헌금을 받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후에 전도를 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든 장벽을 파하시고 복음의 생명이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고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전체가 난민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마련됩니다. 북한 성도들이 지혜롭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믿는 자들을 더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위로함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치유됨을 통해 북한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듣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46년 영국 대영 박물관에 이집트 사막에서 건너온 달팽이 껍데기 두 개가 기증되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당연히 알맹이가 없는 죽은 표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두꺼운 종이에 단단히 붙여 전시실 유리창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자가 이 달팽이 표본을 관찰하다가 껍데기 입구에 미세한 점액이 흘러나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달팽이를 떼어내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4년 동안 죽은 듯이 굳어있던 달팽이가 껍데기 밖으로 더듬이를 내밀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달팽이는 사막의 지독한 가뭄과 열기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고 무려 4년 동안 숨을 죽인 채 견뎌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역동합니다. 잠시 숨죽여 지내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역동하는 때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북한을 보면 죽은 달팽이 껍데기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수히 뿌려진 순교의 피와 그루터기 신앙과 지하교회의 생명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약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력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어 서서 묵묵히 견뎌내는 느림과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느림의 영성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정결의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느림의 영성이 복음 통일의 전선에 필요합니다. 진정한 복음적 통일은 단순히 국경이 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상처 입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려 마주 서기까지 눈물겨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마주한다 하더라도 분단의 세월보다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시간을 버텨낼, 그 시간을 담아낼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정치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탈북민 한 사람의 서툰 발걸음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을 연습하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지역,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연습을 하며 통일의 날을 또 화목의 날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저 북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생명의 주님께 뿌리를 내려 나아가며 약진할 때 사막 달팽이처럼 어김없이 깨어나 역동하는 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기도의 걸음을 묵묵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흐르면 막힌 땅이 열리고 기도가 쌓이면 통일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마지막 찬양 비 준비하시니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깊은 낙심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다.

영적인 정상의 산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심지어 바울도 깊은 낙심과 연약함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믿음은 낙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사라지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메마른 날에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듯 낙심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사랑 이야기가 노래하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무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라모시의 찬양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영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 준비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찬양과

우리 모두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헤쳐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낙심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붙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 중에 맞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어요. 썸머 스페셜 기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더 많은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재밌게 듣고 있던 우주어 미션 스토리는 썸머 스페셜이 마치면 새로운 이야기로 친구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전도사님은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더 친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었거든요. 정말 재밌고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모두 출석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나눠요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눠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7184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려져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힘내세요. 우와! 여러분, 5학년인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지요. 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우리 7184번 친구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마음도 남겨주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즐겁게 참석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7184번 친구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보세요. 또한 많은 친구가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친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나눠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노여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신나는 성경학교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네, 영어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옹기장의 퀴즈에 주만 따라가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에피소드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리니 주일 방송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한 주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힘을 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브니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사람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기준이 바뀔 때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사람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파란만장이 어떤 인생인가 말씀드렸죠. 1억 원어치의 삶을 사는 사람.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노력과 예씀으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 이번 일만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가족들은 전부 다 이 야곱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어귀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 그런데 이 호세아서 보면 천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 또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차별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고선 자기가 지금까지 힘이 되었던 모든 것 정말 이제는 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고.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란 고백 속에는 자기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 그 천사가,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 넌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주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고백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더 이상 예전에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가 됐어요. 환경도 변화가 없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그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어쩌면 야곱이 분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화된 것은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기 꾀와 자기 노력만 찾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야곱처럼 이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정말 옛날에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 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밤새도록 레슬링을 했다 그랬어요. 누구와? 천사와. 얼마나 그 이 천사가 볼 때 야곱이 놓고 처절하게 싸우는가 하면, 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도 잡히고 옷도 찢어지고 얼굴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자기가 버티고 있는 힘,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힘, 그것의 상징인 환도뼈를 쳐서 절게 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근데 동이 터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 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 에서가 바라봤어요. 에서가 봤더니 자기가 상상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꾀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장자권도 뺏어갔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많이 거느리고 오면서,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알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여기저기 피멍든 자국도 있고, 옷은 다 찢어지고 남루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뜯겨가지고, 뭐 없는 머리도 많이 뜯겨 나갔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절면서 절뚝절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에서의 마음을, 그의 모습이 에서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과 그를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울면서 서로 이 정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얻어맞아서 절뚝절뚝거리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팔자가 펴지면 좋은데, 머리에 머리기름도 쫙 바르고 옷도 아주 멋있는 옷도 입고 최신 뭐 메이크 있는 것도 입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반짝거리고 그러고 거들먹거리면서 걸어, 뭐 그런 어떤 좀 세상적으로 괜찮은 것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절뚝거리는, 지금도 바로 걸어갈 수 없는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이 없었다면 에서의 마음은 바로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 때문에 에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에서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된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다음부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도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 아내 중에 종들은 맨 앞에 그 아들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 거기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세우고, 얼마나 꾀를 많이 써요. 몇 대씩 나눠가지고 형이 또 뇌물을 받고 자기를 용서할 것인가, 별 생각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그 야곱같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 담대해졌어요. 맨 뒤에 있던 그가 앞으로 나갔어요. 왜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 모든 때와 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겸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바로 정말로 저주와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절뚝절뚝 거리면서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일곱 번 절한다는 것은 양 다리와 손과 발과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다섯 개의 접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고 한번 일어서고 일곱 번 시끄럽게 절뚝거리며 나가는 바로 그 겸손함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가는 그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4장을 보면요, 야곱이요, 안 쓰던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란 단어를 이 짧은 20절 속에 다섯 번 이상 써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습관처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모든 것이 풀려지는구나, 이 은혜가 내 삶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형이 자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뭐냐면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하죠. 근데 이게 쉽게 거절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길은요, 직선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1400에서 1600km 되는데, 어린아이도 있죠. 그리고 재산도 많죠. 거기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야곱 얘기니까 별로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여러분 앞에 돈 1000만 원 준다고 내 시키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라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할 때 거절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 날 때 야곱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조상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사실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건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좋고, 야, 이거는 누가 비교해도 비교 불가한 그것이 있다면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과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항상 상치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가도 소용이 없겠지,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
내 지금 환경이 뭐가 달라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8절에 보면 평안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바다나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간 길은 형에서부터 문제지만은 이 라반 만났죠. 형에서 만났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너무 많았는데 정말 평안히 안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18절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 바벨론에서부터 저 예루살렘에 갈 때 2차 포로기한 할 때 걸어갈 때 그가 아하와 광가에서 3일간 머물면서 금식했죠. 그 금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라는 왕하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면 마병과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한 1600km 되는 긴 길인데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강도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게다가 이 왕이 준 보물이 참 많았어요. 성전에 넣을 금, 은, 그릇들 그 보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도적질은 이거 돈 있는 곳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근데 그가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왕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마병과 군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왜 나한테 요청하냐? 이렇게 하면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3일간 금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어요. 편안한 길이 나에게 있어요. 유익된 길이 있어요. 정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손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믿음의 이 용사들만 모아놓는 11장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18,000가지 정도 뭐 그렇게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 수많은 선택 속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앞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말과 생각과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행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행동으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 헛된 인생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전에는 자기 잔꾀로 살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애씀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찮은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된 예배자로 그는 살기로 결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형 따라 이 형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형이 가는 길과 자기 가는 목적이 달라요. 형은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세일 땅으로 가고요. 이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숲곳에 잠깐 들렀다가 강을 건너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세겜은요, 유명한 영적인 도시기도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0: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다 나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됐어요. 그가 하는 것이 자기가 장막을 친 곳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세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야곱의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겜 땅을 찾습니다. 세겜에서 나온 말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고 예배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뭐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좀 어려운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자리예요. 예배를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제사드린, 옛날에 제사드린 분 있으면 제사상에 닭이 살아서 막 뛰어다니고 돼지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봤어요? 다 죽여요. 제물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일본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참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만족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힐송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시편 131편 창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백투 더 바이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사슴이 신의 물을 한나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임승종의 찬양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온 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이 곡을 작시한 에드워드 포포 목사님은 뉴욕 항구 쪽에 고기잡이 선원들을 위한 바다와 육지교회를 세우셔서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일시 정박한 배에 외항 선원들로 시작된 교회였는데요. 그들 속에는 항상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가 있음을 아신 목사님께서 목숨을 건 무서운 항해를 해야 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를 써서 찬송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무서운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김정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새벽날개 이일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주시는 선한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감사 열매를 가득 맺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정미의 지금 여기에. 철학자 칸트는요, 매일매일 산책을 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나타나면, 아, 지금이 오후 3시 30분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꾸준히 열심히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라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 각종 면역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찬양을 들으면 영적으로 안정돼서 더 효과적이겠죠. 찬양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헝클어진 우리의 생각도 잘 정리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안정돼 영혼도 평안해질 겁니다. 자,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면서요. 함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한번 걸어볼까요?

같이 걸어가기 주찬미가 부른 연평원 앨범에서 첫 곡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요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오면요 그 다음날 참 피곤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몸을 이끌고 나가면 처음에는 천근만근이던 몸이요 걸으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 뛰면서 찬양을 들으면서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정리가 되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이라면 절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발짝 움직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제목은 In the Garden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생각을 듣는 그런 찬양이에요. 저장 믿고 뒤에 있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송정미, 내 진정 사모하는 피아월십, 그리고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두 곡을 우리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송가 세 곡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걷는 얘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걸을 때 혼자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걸음이 단순한 걷기나 산책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편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의 평화를 안고 믿음으로 걷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참 많이 화음으로 불렀던 곡이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오늘 캠브리지 싱어스와 필립 존스 브러스 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for a beauty of the earth 캠브리지 싱어스와 더 필립 존스 브러스 밴드가 함께했고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게리 채프만의 음성으로 지금 들은 찬양 온 천하 만물 우러러죠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eway Worship 앨범에서 함께 찬양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 저는 우리가 진짜 하늘에 올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 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의 걷는 길 그래, 모두 다 날 떠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 또 낭망되는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난 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그 거친 세상에서도 주님의 손잡고 또 피 묻은 주님의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한웅재 찬양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하렴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초롬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하죠.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

주를 악모하는 자,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뒤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피 묻은 주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로 불려지는 곡이죠. What a beautiful name.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소망의 이름, 전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힐송의 월십 찬양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

한국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 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독의 박형민 목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들의 단면을 쭉 나열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단어들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며 또 수많은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역하는 모습이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꼭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으며 다시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한 시간 은혜로 함께 할게요.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기도의 대상이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스포츠건 예술이건 무엇이든지 최고의 전문가에게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기를 아무에게나 대충 함부로 배우면 세월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

마찬가지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주기도문은 이런 여러 의견들을 시작에서부터 일체 압도해버리며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언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선포한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만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방자고 멋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다.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 삶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다. 기도는 주문을 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위로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우리가 상처 입고 신음할 때 다가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는 굿모닝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요?

헨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한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려면 먼저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려 한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에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덕분이다. 당신이 믿으려고 애쓸 때 그리스도를 피하거나 당신의 그런 노력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직면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으라.

존 번연의 기도학교 가운데 성령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제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지만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데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어느 정도 계신 상태였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지만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욕심내어 더 많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도 됩니다. 우리의 처한 상태를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젖가슴을 찾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엄마 젖을 찾듯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지혜와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세

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또한 사도 바울도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빠지게 되면 우선 죄와 이 생의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와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제 삶의 변두리로 내몰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무시함으로써 슬프게 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이기적인 행동들과 주님이 제게 누리시게 하시기를 원했던 영적 축복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채워 주옵소서. 제 이기적인 향유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제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믿음의 고백과 제 삶이 일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형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마라의 쓴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의 은혜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 닛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좀 더 분명한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을 보면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바른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게 만들어진 인생이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연결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신나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쓰여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니라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인데요. 늘 우리를 살피기에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반듯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를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병든 몸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성가 이야기. 오늘은 우리나라 작곡가 서은정의 편곡으로 예수 존귀한 이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많이 예창하고 있는 CCM 중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의 이름 높이며 생명 죽게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곡의 선율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마지막에는 합창과 함께 바리톤 솔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은정 편곡 예수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77 Ich lobe zu dir, Herr Jesu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47세인 1732년 라이프지히에서 작곡하여 그의 3위일체 주일 후 네 번째 주일인 7월 6일에 초연되었습니다. 곡은 모두 5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칸타타의 특징은 레시타티보가 없다는 것인데요. 바흐의 칸타타 중에는 이런 칸타타가 10곡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1악장 합창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기도하오니 내 호소를 들으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은총을 베푸시어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내게 주시려는 바른 믿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며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웃을 도우며 당신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7 이힐로 부추디어 헤어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알토 아리아입니다. 오 주 하나님 또 기도하오니 이 또한 들어주소서. 내가 다시는 멸시당하지 않게 희망을 주소서.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할 때 당신을 믿게 하시고 내 모든 행위에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2악장 알토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7 이힐로프추디어 헤어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2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3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적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나를 용서하시어 새 삶을 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언제나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나를 곧 쓸어버리려는 불행이 닥칠 때 나를 지키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77 이힐 루프 추디어 헤어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3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어떤 기쁨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한결같게 하소서. 당신만이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선물을 주실 때는 대가 없이 주십니다. 아무도 선행을 통해 당신의 은총을 물려받을 수도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는 그 은총을. 이런 가사의 사악장 테너 아리아입니다.

이힐 루프 추디어 헤어 예수 그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4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악장 코랄입니다. 나는 다툼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 주 그리스도여 이 약한 사람을 도우소서. 내가 당신의 자비에만 매달립니다. 당신은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시련이 오면 막아주시어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헤아릴 수 있으니 내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그걸 허락지 않으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바흐의 칸타타 BWV 177 이힐로 푸스디어 헤어 예수 크리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며 중에서 마지막 5악장 코랄이었습니다.
1: 어느샌가 들려오는 매미 소리에 여름이 깊어가는 소리입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라고 맴맴. 곡식들이 더 알차게 여물라고 맴맴. 귀 기울여보면 행복하라고 맴맴.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여름 소리. 시원한 잔향이 있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1732년 7월 6일 삼위일체 주일 후 네 번째 주일에 초연되었던 BWV 177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작곡가 스티븐 로렌스의 성가 주이름 찬송하리. 원 제목은 Oh How Blessed Is He 입니다. 루터교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스티븐 로렌스는 오마하 공립학교 음악교육감독관으로 교육자로 작곡가로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2025년 작년 이맘때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찬송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스티븐 로렌스의 성가 주 이름 찬송아리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끝곡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스탠 페텔의 성가 오 찬양의 우리 주께 원 제목은 All Sing for Joy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스탠 페텔의 성가 오 찬양의 우리 주께였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임을 믿고 한 주간도 일마다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교통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레온의 찬송에서는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한 찬송을 몇 곡 선곡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1600편 이상의 찬송가들을 작시한 리더 라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시를 H.S. 퍼킨스가 작곡을 한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을 첫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다윗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후에 이를 회개하여 노래한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담겨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입니다. 1865년에 엘비나 앤 마이어즈 여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시입니다. 1865년의 어느 주일 아침에 마이어스는 찬양대석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슈링 목사의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자 찬송가를 뒤적거리다가 찬송가의 뒷장 여백에 이 찬송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배 후 마이어즈는 자신이 지은 찬송시를 슈링 목사에게 보여줬는데 마침 그 교회의 오르간 주자였던 그레이프는 자신이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제목의 찬송시에 맞추어 지은 곡이 마이어즈의 시에 잘 어울리는 것을 알고 아마 운율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곡을 마이어즈의 시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대학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너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령님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속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서울 바흐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 찬송가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애창하던 찬송인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이 21세기 찬송가 615장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시에 하우드 돈 목사의 곡인 이 찬송은 경배 찬양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받는 귀한 찬송입니다. 합창으로 편곡되어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으로 많이 드렸던 찬송이 21세기 찬송가의 회중 찬송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CTS 찬송가 음원 중에서 선곡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찬송은 크레르보의 성 베르나스도스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작시한 총 192행의 긴 찬송시의 일부입니다. 로엘 메이슨에 의해서 1830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작시된 것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결단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매우 귀한 찬송입니다. 고백적인 찬송가이기도 하죠. 서울 모태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놓은 피로 인해 죽음의 칼날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전능하고 놀라우신을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대원의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Praise Praise with Ginny Yu.시편 16편 21절 말씀 Psalm 16 verse 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Amen.
0: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What a happy day it is, right?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every journey begins with a single step.
2: 모든 여정은요, 우리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0: Sometimes the road ahead is clear.
2: 어떤 길은 분명하게 보이지만요.
0: And sometimes it disappears around the next bend.
2: 어떤 길은 다음 굽이 너머를 알 수가 없습니다.
0: There are days when we wonder if we are walking in the right direction.
2: 우리는 때로는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그렇게 스스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0: In today's Psalm, David gives us a quiet and confident answer.
2: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0: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2: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0: David does not say that he knows every step of the journey.
2: 다윗은 자신이 모든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0: Instead, he trusts the one who does.
2: 그는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0: Amen. Just as a gentle stream finds its way through forests and valleys, God faithfully leads us through every season of life.
2: 잔잔한 시냇 물이 숲과 골짜기를 지나 흘러가듯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0: And along that path, he gives us something even greater than clear directions, his presence.
2: Amen.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0: Amen. So,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may we discover again that the greatest joy is not simply knowing where we are going, but walking each day

with the one who leads us. 네, 오늘 이 시간 praise praise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salm 16 verse 11,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0: Amen.
1: You know, David wrote these words from a life that had known both mountains and valleys.
2: 다윗은 높은 산을 오르는 기쁨도 또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아픔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1: He had lived as a shepherd, fled through the wilderness, and later became a king.
2: 그는 목동으로 살았고요. 또 광야를 떠돌기도 했고 도망자의 삶도 살았고요. 하지만 훗날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1: Through every season, David learned one precious truth.
2: 그 모든 계절을 지나며 다윗은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The greatest blessing was not the place he was in, but the God who was with him.
0: Amen. Let me say this one more time. The greatest blessing was not the place he was in.
2: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1: But the God who was with him.
2: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Amen.
1: Have you ever walked through a forest trail?
2: 네, 여러분 숲속에 오솔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The path often curves in. We cannot see what lies beyond the next turn.
2: 오솔길은요, 굽이굽이 이어져 있어서 다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1: Yet, we keep walking because we trust a path that will lead us safely forward.
2: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1: Our journey with God is much the same.
2: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1: We may not know everything that holds tomorrow.
2: 우리는 내일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1: But we know the one who gently leads us on the path of life.
2: 그러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1: And that is enough to take the next step with hope.
2: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Amen.

Amen.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의 인생은 모든 길을 미리 알고 걸어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길이 평탄할 때는 감사하고요. 길이 험할 때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희길 소망합니다.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and I'll be back next week.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루한 일상이야 라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똑같은 업무, 변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들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줍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낡은 흑백 사진 같던 세상에 정말 총천연색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 여러분이 풀어가야 할 고민들이 결코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또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매일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하나님 나라, 강찬의 하나님 나라는 헤븐리 터치 월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돌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수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의 이미 이기신.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세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의 이미 이기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는 원주민들이 마귀의 숲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탄 숭배와 주술이 지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그 숲의 법과 공포에 묶여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면서 어우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둠의 땅이야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존 헌터는 그곳을 사탄의 집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야 할 잃어버린 땅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주술사들의 협박과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그 숲으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주술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숲은 학교와 병원이 들어선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배하던 영역이

이라고 할지라도 더 강하신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결박이 깨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과 사역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 언론과 탈북민 인권 단체들의 뉴스를 보면 중국 내에 이 탈북민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강제로 뭐 성매매나 노예, 노동 이런 것에 묶여있는 참혹한 현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직 폭력배와 이 사탄적인

통치 시스템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을 구출하는 활동가분들은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가분들은 조직의 그 감시를 뚫고 들어가서 탈북민들을 탈출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죠.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조직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착취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걸리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들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살아갈 때 힘들지 않으세요? 변화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정석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들으시고요,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느님 들으셨고요. 또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 시절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셨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당시 공산 정권은 목사님을 고문하고 세뇌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도록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결박을 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수년간의 독방 생활과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을 성전으로 바꾸셨는데요. 목사님은 감옥 벽에 복음을 적고 또 자신을 고문하는 간수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고문하던 간수들 중에 일부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결박 도구로 사용했던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사탄의 가장 깊은 본거지와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사탄의 병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장종택 목사님의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래요.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방송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 테마를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서머 스페셜 6주간 하면서는 제가 신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간혹 모르시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에 나갈 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참된 희락과 화평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서 누려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랑의 한 줄기로서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기쁨, 화평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의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의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했을 때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여기며 경배하며 제사 지내려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담담했던 그들이 군중들의 환호와 경배 앞에서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영광과 박수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그것이 유혹이자 시험임을 분별했던 것이죠. 핍박과 비난은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지만 칭찬과 박수는 바로 그 전도자를 넘어뜨리는 더 강력한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바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으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향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여섯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싹 드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나 또 미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또 선택을 놓고 의심이 싹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결정 또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또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의심 대신엔 감사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해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그런 편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수록 그러려니 할 때도 있고 또는 편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기 싫어서일까요? 의심이 생기지만 내 안에 주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오늘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요 우리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전국에서 방송 함께 하실 때마다 북녘 성도들 잊지 마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마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한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유라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발행하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듣었고 국동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네.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발해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네. 다
0: 이제 오셔서.
1: 예.
0: 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조만 삼국으로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1: 맞아요.
0: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1: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아빠가 먼저.
1: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0: 야.
1: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1: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0: 그쵸, 그쵸.
1: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0: 그렇죠. 경기 일으킬 만큼.
1: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0: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1: 네.
0: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에미나이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네.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0: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거든요.
1: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서

0: 낳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1: 네.
0: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1: 네.
0: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1: 네.
0: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1: 경찰서에서?
0: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
0: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마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1: 네.
0: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1: 아.
0: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1: 야.
0: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1: 아.
0: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러면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아,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0: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1: 하...
0: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1: 네.
0: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정말
1: 단체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1: 네.
0: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네.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1: 야.
0: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 교육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아.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일 없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훌레벌떡
1: 예.
0: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러면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1: 야.
0: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1: 네.
0: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욕듯이 그 욕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저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 좀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0: 그죠.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이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0: 네.
1: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지난해 10월에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는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부의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 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크루즈 방한객은 20만 6,542명으로 전월보다 13.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는데요. 크루즈 방한객은 승객과 상륙 허가를 받은 선원을 합산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한객도 7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습니다. 항구별로는 서귀포항이 8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항 7만 8천 명, 인천항 2만 5천 명, 제주항 1만 7천 명 순으로 집계돼 제주 지역 입국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는데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9만 3천 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고 필리핀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입항은 모두 65회였으며 선박 한 척당 평균 3,177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제이프로그 보안연구소는 자바스크립트 공식 저장소인 NPM에서 유명 패키지를 정교하게 모방한 악성 패키지 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설명과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복제해 정상 프로그램으로 착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악성 코드가 보안 점검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실제 악성 기능은 설치 이후 외부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등 탐지를 피하기 위한 다단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컴퓨터를 거점으로 기업 시스템에 침투해 화면 감시와 원격 제어, 가상화폐 지갑과 로그인 정보 탈취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소는 이번 공격의 위장 방식과 정보 탈취 기법 등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가짜 패키지는 저장소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설치한 개발자와 기업은 시스템 점검과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김 목사의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석방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하원외교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초당적 노력의 결과라며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증언하도록 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종교를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직 주중 미국 대사 니콜라스 번슬은 김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수감된 다른 양심수들의 석방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8년 만에 부친과 재회한 김 목사의 딸은 기적을 목격한 것 같아 기쁨이 벅차오른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

질환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100세 이상 노인은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척추와 고관절 수술이 가장 많았고 심장시술과 대장암, 위암, 담낭절제 등 다양한 수술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만 101세 직장암 환자는 최근 로봇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 없이 열흘 만에 퇴원했으며 101세 고관절 골절 환자와 103세 심장질환 환자도 각각 수술과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복강경과 로봇 수술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부담도 줄었다며 초고령 환자의 치료 여부는 나이보다 심장과 폐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의 위성을 발사해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위성 양산 기술을 확보한 뒤 2032년 검증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위성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2034년까지 1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고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 전략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2032년 계획보다 앞당겨 2030년 누리호를 이용한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2029년 달 궤도 통신 위성과 2031년 지구 달 과학 탐사선 발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 늘었습니다. 최근 강릉 안목해변과 경포해변 앞바다에서도 상어 목격 신고가 접수되면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1도, 지난해보다 1.9도 높은 16.3도를 기록한 데다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와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분포가 확대되면서 상어의 활동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출현 건수 증가가 곧 상어 개체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건수와 조업 환경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상어 발견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 해경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506명, 확진자는 1,5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28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확진자 가운데 254명은 회복했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는 354명 가운데서도 110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감염 지역이 3개 주 36개 보건구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원인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치료제와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활동하던 송금 브로커는 지난달 평안남도의 한 탈북민 가족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직후 보위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해당 가족은 사전에 돈을 받겠다고 연락했지만 브로커가 현지에 도착하자 보위부에 신고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위부는 전달된 자금을 모두 몰수했으며 브로커는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송금 브로커를 신고하도록 압박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의 신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강화로 북한 내 비공식 송금망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내륙 지역 송금은 위험 부담이 커져 고액 의뢰가 아니면 브로커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 당분간 내륙 지역 송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외 파견이 큰 돈을 벌 기회로 여겨져 경쟁적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원을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해외 파견 과정의 부정부채 단속 강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실제 손해 주는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 파견 매력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여전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화교들은 보위부의 승인을 받아 전용 유심칩을 지급받고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집에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국제통신센터나 무역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국제통화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화교들이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제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위부에 맡겼다가 귀환 후 다시 찾아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 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 휴대전화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유심칩 등록과 관리 방식으로 볼 때 당국의 감청과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화교 사회는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26도, 강계 25도, 희천이 24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안주 30도, 강계와 희천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6도, 신계 25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사리원 29도,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턴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5도, 평강과 청진 24도, 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4도, 평강과 청진 29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당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또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한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더다 하였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셨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가운데 긍휼이 더하여지기를, 복음이 진동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회개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첫 찬송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의 역사 한창 가운데 가득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소망,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연주 찬송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구원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를 붙드소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죄의 결과는 지어야 돼요. 벳세바하고 난 아들이 얼마 살다가 죽었어. 개가 병들어 죽게 돼 있을 때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털털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고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부하들이 와서 아니 개가 병들어 죽을 때는 식사를 전폐했더니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는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개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요 가수인 토니 판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태어나가지고 197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1957년 교통사고로 갈비뼈 7개 두 다리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완전히 파열됐고 척추뼈가 달구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30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의식이 조금 생겼어요. 그 부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엔 당신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0: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노스 데코다에 사는데 목사입니다. 시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 귀에다가 전화기를 넣고 3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던 찬양, 하나님이 참새를 지키신다. His eyes is on the sparrow. 그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토니 판테인은 이제 덤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가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I am his to command. 불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헤트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 두려움이 없네라는 가사가 있는 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며 지키시는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그런 매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평안도에서 온 한 형제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실 텐데요. 이곳에 온 지 약 5년쯤 된 김준우 형제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정착 5년 정도 된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좀 이곳에 딱 정착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고 나서 바로 했던 아르바이트
0: 네.
1: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가 대창집이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몇 군데 정도 경험했던 거예요? 식당 그리고?
0: 저는 아르바이트를 막 여러 군데 많이 해봤어요. 식당도 해보고 옷가게?
1: 옷가게요?
0: 네, 맞아요. 그 옷가게 같은 데서도 이제 판매 같은 것도 해보고.
1: 어떻게 그러면은 옷가게를 저도 해봤는데.
0: 아, 그래요?
1: 저 같은 내향형은
0: 네네.
1: 힘들거든요. 막,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여기 요즘 계절에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괜찮으셨어요?
0: 아, 네. 저는 약간 아첨을 좀 잘 떨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1: 잘 어울리세요. 자연스럽게 나왔나요?
0: 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네.
1: 남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0: 아니요, 여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1: 네?
0: 아, 근데
1: 네?
0: 네, 저희 매장이 사실 개인적인 손님보다는 도매 같은 거를 하는 매장이었어요.
1: 아.
0: 사장님들한테 이제 대량으로 주문을 더 이렇게 넣는 그런 매장이었어가지고 이제 개인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1: 아니 대량으로 왔으면 더욱이나 막 가격 흥정하려고 하고
0: 맞아요.
1: 아, 그랬을 것 같은데.
0: 네, 뭐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사장님이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고 저는 그냥 이제 업무 그 이제
1: 매장하는 일.
0: 아, 뭐 힘쓰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같은 거 재고 관리도 하고
1: 아~
0: 맞아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1: 행정적인 부분.
0: 네, 행정적인 부분.
1: 그럼 식당이랑 옷가게랑
0: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어요. 너 했었고.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취업이 돼서 회사에서도 좀 몇 개월 일했었고요.
1: 회사에서 행정일 맡던 거예요?
0: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1: 영업이요?
0: 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했습니다.
1: 전혀 안 가시겠지만.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게 몇 차례 뵙고 있잖아요.
0: 네네.
1: 아마 요거를 난 두 번째 이상 들으신 분들은 영업?
0: 맞습니다.
1: 무슨 영업 하셨어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아니 뭐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0: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수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1: 수전?
0: 네, 수전이라고. 네, 맞아요. 샤워기라든지 집에 막 주방에 그 설치하는 그 수도라든지
1: 네.
0: 변기 이런
1: 네네.
0: 수전 그거를 생산을 해서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러 지점들이 있었어요. 막 전국에
1: 네.
0: 지점 판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한테 파는 건 아니고 그 지점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점장님들이랑 만나서 뭐 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빨리빨리 좀 팔게 뭔가 이렇게
1: 네.
0: 네. 그런 이제 영업이었는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냥 이제 살자니까

0: 그냥 했던 것 같아요.
1: 와.
0: 네, 뭔가 이것저것 제가 이제 가리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영업직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영업은 뭔가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1: 그쵸.
0: 그냥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하는 거니까 회사 내에서도 사실 경쟁이 좀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들끼리 이제 얼마 더 내가 더 많이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제가 상황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릴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죽긴 얘기로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까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땐 안 했던 거예요?
0: 네, 그때는
1: 거예요.
0: 못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회 공동체 여러 군데 이렇게 속하다 보면은
0: 네네.
1: 더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때가 지워지는 것 같아요.
0: 뭐, 그쵸. 이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신앙 그 교회라든지 이런 거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그 회사를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던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약간 면접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그 공백 기간에. 근데 이제 이게 면접을 보러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이제 100%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한 20군데 정도 이제 면접을 봤었거든요.
1: 아, 진짜요?
0: 근데 20군데까지는 아니고 한 15개 정도? 15개 이제 회사 정도 면접을 봤었는데 뭐 부산에도 내려가고 대구에도 가고 뭐 그냥 지방에 있던 서울에 있던 상관없이 제가 다 갔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제가 부족한 것도 많긴 한데 이 정도로 다 떨어진다고 뭔가 자신감이 다 이제 없어지고
1: 네.
0: 아니 그래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1: 여기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2030 세대의 취업난을 네. 고스란히 느끼셨어요.
0: 맞아요. 고스란히 느꼈는데다가 저는 이게 그냥 내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달라서인가라는 그런 약간 맞아요. 뭔가 그런 나만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실력이라든지 뭔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나는 사실 인정을 할 건데
1: 네.
0: 뭐 말투가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뭐 생각하는 뭐 사람 문화가 달라서 뭐 회사에서 나를 거절하는 건가라는 그런 약간 나만의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슬펐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
1: 와, 네. 그러니까 여행 가는 기분으로 여기에 온 거죠.
0: 네.
1: 나만의.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작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초기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 부딪혀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이제 이 정도 다 탈락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는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문득 그때 이제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이전에 알고 그 하나원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1: 그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러면은 이 교회 한번 나가봐라
0: 네네.
1: 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 교회 바로 나간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 가는 그 걸음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좀 나에게 소중한 일요일인데 하면서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왔을까요?
0: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약속을 하면 보통은 좀 지키는 편이긴 해요. 저는 교회에 나간 것도 어찌 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 네.
0: 그게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저는 그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한테 내가 어떤 누군가랑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북의 주민분들도 함께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0: 네.
1: 아니 그럼 누구랑 그런 약속을 한 거지?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준우 형제님에게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0: 네.
1: 내가 약속했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0: 네.
1: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0: 네.
1: 어떻게 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0: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고난과 시련을 많이 주셨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멘.
0: 네. 인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1: 인도와 은혜의 하나님.
0: 네.
1: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고난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1: 고난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나갈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못하니까
0: 네.
1: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북녘 땅 곳곳에서도 고스란히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값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주님을 찾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낌 없이 짓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의지하는 주님의 어여쁜 자녀 되길 바라면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구하는 복된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극동방송을 들은 후 강을 건넌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도 여름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름에 물을 참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1: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는 우리는 마시면 좋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은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땀으로 네. 배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네. 주민분들에게도 수분 섭취를 네, 물을 맞습니다. 많이 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2: 2009년 10월 수도요금 8,500원이 나왔습니다.
0: 오늘은 수도요금이에요. 북한에서도 이 수도요금의 개념이 있을까요?
1: 우선 수도요금 하면
0: 네.
1: 우리 한국은 수도가 나오는 게 단 1초도 멎은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24시간 계속 나오고 365일 계속 나옵니다.
0: 물이 틀면 계속
1: 무조건 나오죠. 근데 북한은 거죠. 수도꼭지가 항상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이 나오려면
0: 네.
1: 항상 전기가 잘 보상돼야 되고 그리고 수원지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제가 기억은 물 하면 한국은 너무도 좋은 물들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깨끗하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닌 거죠. 우선 장마철이면 물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더러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저 고향 같은 데 가면 압록강이나 가서 물을 길어 먹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제 기억에도 8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 사용료 뭐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나 수도가 조금씩 보상돼 가지고 그래도 요금이 우리 고지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명시서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90년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국가가 물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이 이 수도 이거 상수도 이 고지서 네, 이게 무슨 뜻일까?
0: 네.

0: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좀 예, 의문시할 것 같습니다.
1: 사용한 그 가정 내나 아니면 어떤 기업 내에서 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이 수도세, 수도 네. 요금인데 그렇게 쓴 만큼 요금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0: 신기해요. 왜냐하면 매 집마다 수도관 있잖아요. 그거 네.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이제 기기가 달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유량 속도라든가 안에서 쓰는 건데 그 물이 양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전달해 보니까 24 립방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립방수가 그 이제 계지 따라서 마지막에 고지서 오는 거 보면 너는 한 달에 얼마 썼다는 게 딱 나오고 요금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해요.
1: 네. 추적이 다 되는 시스템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0: 그렇죠,
1: 있는데.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래서 첫 고지서가 첫 그 수도요금 고지서가 대표님은 8,500원이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는 물 좀 적게 썼죠. 근데 그때 한 달 비용이 도저히 8,500원이니까 전 놀랐어요, 사실은. 북한은 수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물 안 나오면 네.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 가지고 물을 샀어요. 50리터 빵통 하나면 그게 아마 한 달 월급 될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물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북한은.
1: 50리터의 물이.
0: 예, 물을 막 이제 샀어요.
1: 그게. 한 달의 월급.
0: 예, 그러니까 네. 일반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샘물 같은 걸 실어가지고 구루마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도시 다니면서 물 팔아요.
1: 아.
0: 그걸 이제 50리터 통째로 못 사면 먹는 물을 네. 이제 빵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리터 물통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물을 많이 쓰면도 불구하고 만 원도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좀 물 좀 괜찮게 쓰기도 하고 이제 10년 더 폭 지났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 보면 4만 원 꼴로 지금 나가거든요.
1: 네.
0: 근데 북한에서 정말 제가 이제 처음에 수도 물 쓴 걸 가지고 돈 이제 나올 때 보니까 고지서가 8,500원 하니까 전 와 이렇게 물값이 싸네.
1: 6-7달러 정도죠.
0: 왜냐하면 네. 북한은 물을 아끼면서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1: 그렇죠.
0: 항상 틀리게 되면 더물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더울 때는 또 거의 찬물로 막 샤워도 하긴 하는데 하루 물 쓰는 거 보면 북한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린 집안이 목욕탕 같은 그런 샤워하는 네. 데가 있잖아요.
1: 욕조가 다 있죠.
0: 욕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 돼 막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1: 지금도 그 가정집에서 네. 2인 3인 가정집에서도 8달러 10달러 정도로도 충당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한 달에.
0: 아, 제가 지금 전달해 보니까
1: 네.
0: 24립방 그래도 작진 않죠. 북한은 상상 못 합니다, 그게. 근데 그런 물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나온 게 2만 원 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어떻든, 한국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전기나 수도도 주면서, 그 계지가 있어가지고,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 비용이 월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1: 네. 네. 근데 또 이 수돗물을, 그렇게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에는.
0: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수돗물 그대로 좀 먹었어요. 먹어도 물이 엄청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우리가 후회해 보니까 이제 생수도 사먹고 뭐 정수기 사놓고 하긴 했었는데.
1: 네.
0: 근데 실제 이제 한국에 서울의 물, 아리수라고 하는 물 자체는 자주 집에 이제 검열 오더라고요. 검사 와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미생물이 있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오죽했으면 예,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을 이제 예, 그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건 먹어도 되는 물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유럽인들은 네. 거의 다 와서 있잖아요. 그대로 먹는데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유럽은 수돗물 많이 먹더라고요. 그분들 그 습관에서 그러는지 그대로 먹는 거예요.
1: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을 사 먹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사 먹고 정수기라고 하는 이제 네. 필터 있는 걸 가지고 또 다 해 먹고 그러잖아요.
1: 그리고 물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물을 살 때도 가격도 참 조금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한데
0: 네.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북녘땅에서는 일상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린 것 같아요.
0: 북한은 물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쌀

0: 나무보다 비싼 게 나무고 나무보다 비싼 게 물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막 먹는 물 자체는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그 생수를 북한의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간부들이나 먹는 거죠. 참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 좀 알 수 있게끔 이야기 해봐야 될 건데, 예, 어떻든 북한은 물 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깃는 데 내려가면 아파트 높은 층 있잖아요. 제가 평양에 살 때 24층에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꼭대까지 물을 원래 못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들이 아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집이 있어야지 자주 뇌물을 주면서 그때 가서 물을 깃는데 그런 물 깃는 것마저도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소리 이제 줄 섰다가 끼어들었다고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물 싸움에, 물 대신 싸움을 하고 엄청 힘들어요. 북한은. 네,
1: 이곳에서는 고층으로 갈수록 사실 더 좋은 층이라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북한에서는 저층으로 갈수록
0: 그렇습니다.
1: 낮은 네. 층일수록
0: 그렇죠. 낮을수록 비쌉니다. 북한은 아파트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낮을수록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갑자기 네. 벗어버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제가 24층을 출퇴근 시간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올라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전철이 끝나는 시간대 되면 저녁 10시 그때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북한은 승강기라 그러거든요.
1: 네.
0: 승강기가 멎어버려요. 왜냐하면 관리공이 있는데 관리공이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꼭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때도 이제 늦게까지
1: 네.
0: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빨리 가야 돼요.
1: 와.
0: 야, 숨 차거든요. 올라가는 게 가다가 도중에 또 항상 벌떡벌떡거리면 또 숨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1: 그렇게 운동하셨나 봐요, 대표님. 네. 체력이 좋으셨잖아요.
0: 아, 그리고 내려올 때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잖아요.
1: 네.
0: 막 내려다 보면 세상에. 마지막 1층 왔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이 벽 가서 한창 이제 짚고서 조금 있다가 그룹 가야 돼요.
1: 회사 지각도 하면 안 되고.
0: 그렇죠. 이렇게 북한은 물은 어찌 보면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물의 전쟁.
1: 물의 전쟁, 이 부분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는 참 서로의 일상의 그런 차이점도 많은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면서 그때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보게 되면,
1: 네.
0: 이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이제 물도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물을 우리 대한민국은 흔하게 정말 대한민국은 뭐 걱정 없이 쓰고 있는데
1: 네.
0: 북한이 못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의 차이라고 난 보거든요.
1: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누리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통제하고 억압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꿈꾸면서
0: 네.
1: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남과 북의 언어로 된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한 차례씩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목포의 온세대교회 유대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배를 타신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일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제자들은 지금 배가 파선 지경에 놓였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재정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는 풍랑을 만나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홀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안 참 자유를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매야

자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속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첫째, 내가 약속의 말씀을 깨뜨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해요. 3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히 엎드리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면서 환경이 나아지기만을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3년이 되어서야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전임 왕 사울과 그의 집안이 과거에 지은 죄가 기근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수백 년 전 여호수아와 기본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이를 합리화하고자 맹목적인 민족주의, 지역주의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사울이 기브온을 학살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그들도 공범인 것이죠. 결국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의 3년 기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한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 전체를 기근으로 몰아넣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불법의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졌기에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온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시고 3년 기근으로 나라를 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열심만 내세운다면 가정과 공동체에 영적 기근을 초래할 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반복되는 기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약속을 내 유익이나 명분, 편의로 가볍게 여기고 어긴 일이 있나요?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둘째, 죄의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3절에 즉시 기본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해요. 자신이 조상들의 허물을 대신 회개하고 그의 응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답해요.

고대 근동의 배상 관습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피해는 속전, 즉 돈으로 보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돈을 거절해요. 만일 그들의 목적이 돈에 있었다면 이때다 싶어서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기득권을 챙기려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정의와 언약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돈이나 선물, 위자료 몇 푼으로 무마하고 면죄부를 얻으려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 하면서 상대방의 상처와 찢겨진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속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조건을 달지도 협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아요. 자신이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보았기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기부온 사람들을 존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일을 돈이나 호의로 적당히 무마하려 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할 기부원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기근 가운데서 자기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업군인이던 저는 결혼 3년 차에 전처와 이혼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 사실을 감춘 채 몰래 재혼했어요. 그러나 중령으로 진급하자마자 유부녀와의 불륜이 드러나 강제 전역을 통보받았지요. 그 무렵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조선산업을 시작했어요. 조선업의 호황으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재물을 축적하자 지난날의 아픔을 망각한 채 다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찾아온 이혼 위기에서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으며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이중생활로 아내와 공동체를 철저히 속였어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이 붕괴되고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은 대가로 사업이 부도나서 결국 저는 수십억 원의 부채로 구속되었어요. 사울이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기부온 사람들을 죽여서 3년 기근이 찾아왔듯이 이 고난도 제가 세상 쾌락을 열심히 쫓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저는 3년간의 재판과 1년간의 수감 생활을 거쳐 지금은 출소한 지 8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10년째 물질의 기근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동생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11조와 저축도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이혼과 재혼의 삶, 불륜으로 인한 강제 전역, 사업 부도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저는 교만과 음란을 회개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저의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때마다 저의 죄와 수치를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여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근을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잘 기다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답변을 들은 기부온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청합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면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해요. 이는 언뜻 비정하고 잔인한 보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기근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자손들을 은밀한 곳에서 은밀히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의 고향이자 권력의 중심부였던 기브아에서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해요. 죄의 이유와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끝까지 내세웠던 나의 잘못된 열심, 이기심, 시기심과 교만, 분노, 무시와 미움 등의 죄를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목매달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수치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0: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그 기근을 끊어내고자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목을 밟는 적용이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원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근 앞에서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며 정작 기근의 원인을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 때문에 주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손쉽게 어긴 것을 회개합니다. 부부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며 살아온 위선과 교만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기근을 초래했음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둔 죄를 주님과 공동체 앞에 정직히 드러내고 그 목을 밟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통해 영적 기근이 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끝으로 사사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0: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데 내 자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예수 얘기한다는 거 가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받쳐주는 도구,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냐? 많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받쳐주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우리 신학자들이요, 천안에도 몇 명이고 서울에서도 일곱, 여덟 명은요, 기도원에 가요. 방학 때 기도원에 가요. 어떤 사람이요, 철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하, 기뻐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책임질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토해더라고. 그래서 학문이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학문을 붙들고 학문을 우상화시킨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나아. 야,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온 줄 뻔했다. 누구 보고? 가룟유다 보고. 응?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해서 목회를 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해외에 갔다 온 그 자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서 넘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그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회를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역사가, 신비가 일어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 잡힐 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의 학문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 대학에 설립할 때 시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믿음을 전제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에 기초한 학문임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두고 세분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의 말씀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또 튀어나가.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게 없지.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요, 사명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레옹원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0: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어제 걸었던 길도 오늘이면 흔적조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길을 찾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를 보며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막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출발했고 구름이 머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분석과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합니다. AI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술이며 우리의 삶을 돕는 유익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AI는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삶의 목적을 줄 수는 없고 계산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기술을 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쉽게 내가 계산하면 된다, 내가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잠언

0: 16장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준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도 일하시며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십니다.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기 싫어도 순종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우리의 안락함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열등감도 바로 여기에서 치유됩니다. 열등감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은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인가? 다른 사람은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오히려 더 출세하고 있는데 나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그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열두 지파는 모두 같은 구름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속도의 역할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길과 다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40장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목적지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길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시며 단 한순간도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아라. 내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라.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길도 아닙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과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하루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243번님 매일 극동방송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 애청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24시간 극동방송 애청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 맛보셨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의 피할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을 기억합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evolut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새 아침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도 은혜를 오셨고요. 많은 학교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면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다음 세대의 영성 훈련에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제자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명에 충실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든든히 서기만 하면 그들의 장래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0: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시편 116편은 시편 115편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제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시편의 이제 113편부터 이제 유월절의 만찬과 찬양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에 대한 찬양, 그것이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역사에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편 115편이죠. 이 시편 115편은 특별히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요,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 이방 나라들이죠.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존재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는데, 우상의 특징이 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경배하다 보면 참으로 내가 들을 것을 못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똑같이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깊이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우상에게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자에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찬양과 경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되죠. 자, 그러면서 시편 116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유월절 만찬 이후에 주로 많이 불렀던 찬양들인데, 이 116편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원래는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가 식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많이 불렀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특이하게도 115편도 그렇고 116편도 그렇고 시작할 때 할렐루야가 등장하지 않고 꼭 마치고 나서 할렐루야를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115편 18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고 할렐루야, 116편도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시리로다.

하고 할렐루야. 117편도 끝에 가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시편은 할렐루야가 주로 뒤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6편인데 이 116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반영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상과 대조되어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죠. 우상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115편 5절에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요. 자, 그런데 1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자, 할렐 그러면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건 뭐냐? 빛을 본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본 자들의 반응이 할렐루야인데 이제 그 빛을 보고 빛이구나, 감사하다, 아름답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감과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살아 역사하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니 내가 그분을 향해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기 시작하죠. 자, 인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러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단순히 빛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절에 그의 귀를 누구에게?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뭐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식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뭐라면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집중할 때. 근데 사랑이 식으면 말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냥 귀등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뭐냐? 사랑이 식은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통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특별히 이 시편에서 이 기도는 인생의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둘렀다는 건 포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 가운데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스올은 지옥이죠, 지옥. 좁고 어둡고 답답한 이 지옥에 아주 빠지는데 이 스올의 고통은 뭐냐? 이런 것과 같은 사방이 나를 두르고 어두컴컴한 이 절망의 고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 절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시고 그 다음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죠. 자, 여기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자비로우심이죠. 이 자비로움과 그 다음에 의로움이 공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항상 은혜로움과 또 의로움, 공의가 공존을 하죠. 은혜만 있으면 공의가 소멸이 되고 또 의로움만 있으면, 공의만 있으면 은혜가 소멸이 됩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냥 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겹치는,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럽니다. 거룩함, 화평함 같이 교차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다시 시편으로 오셔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은혜로우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 순진하다라는 게 이게 순수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순진하다 그러면 속기 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미숙하다. 미숙해서 속기 쉽고 당하기 쉬운 사람이 순진한 자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 많이 주변에서 이용하고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지혜도 모자라고, 그죠? 이 똘망똘망한 것도 모자라고. 하여간 미련해요, 좀. 그런데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지혜로우면 미리미리 좀 잘 피할 수 있고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럽니다. 자, 주께서 내 영혼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주를 붙들고 바라보라. 그러죠.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시편의 기도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구원이 있죠. 첫 번째,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이거는 내 존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거는 나의 이 탄식과 또 감정, 그죠? 나의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인 비탄과 고통의 눈물을 건지시는 것이고, 그 다음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실질적인 위협들, 내 일상에서의 이런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믿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구원이 있고, 내 마음의 심령의 억눌림과 괴로움과 탄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구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기도하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탄식과 비탄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모든 차원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구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땅, 그거를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그러면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걸 신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리로다. 이 고백이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이 땅에서 믿을 것 하나도 없고 모두가 거짓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단에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제는 뭘로 가냐면 어떻게 이 은혜를 주께 보답할까? 내 구원의 잔, 여러분 이 잔, 구원의 잔이라는 건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일종의 전제입니다. 전제. 이게 감사제사. 레위기 7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 향기롭게 올라가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은 잔을 그 제물 위에 뿌리게 되죠. 그러면 향기로운 향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전제, drink offer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이라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얘기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결국 뭐라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다가 공동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자들, 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여종의 아들이라는 건 주께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결박을 죽음 가운데 푸시는 분, 구원의 잔을 드시는 분, 이게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됩니다. 자,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여기 시편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116편은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시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까지 이 시편을 종종 인용하시는데, 예를 들면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 다음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영혼을 건지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죠.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받으시죠.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찬미를 이 시편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요.

0: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가시면요. 자, 26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30절에 보시면요.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이때 이들이 찬미했던 시가 바로 유월절에 후에 드렸던 찬, 바로 시편 116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평생에 기도하는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일평생 그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소망 없던 절망의 계곡을 빠져나와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오늘 시편 기자도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 커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임에 시인은 그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기도를 이행코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키는 일뿐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아침 우리의 잔도 하나 더 놓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넉넉하게 경험하는 한 주의 출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찬송의 제사가 오늘 하루를 넘어 한 주 내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성도님들 순간순간 말씀 앞에 깨어서 귀를 기울이며 기도 많이 하여 주세요. 7월 13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샬롬.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절기와 절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맥주절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맥주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우리가 맥주절을 한자로 보리맥자를 쓰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보리와 밀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서는 보리맥이 보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소맥이라고 하는 밀도 의미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성경의 절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맥주절에 대한 오해는 이 맥주절이 오늘날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리가 됐던 밀이 됐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농사 원력에 맞춘 맥주 감사절을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는 요즘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맥주절을 잘 지키지 않는 추세이고 우리와 큰 상관도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경이 말씀하는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면 교정될 수 있고, 오히려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나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칠칠절이 곧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여기 한자의 교자는 효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소할 때 그 효자고, 이게 그 누룩교자라고 하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해서 이 무교절 가운데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걸 무교절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렇게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이어지는 23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 추수한 첫 곡물의 첫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뱄을 때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 23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안식일 이튿날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에는 그 해에 추수한 첫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인데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그해 수확한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린 날로 계산하여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77에 49니까 50일이 지난 날에 드리기 때문에 이 날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란 뜻이고요, 초막절은 그 초막을 짓고 종려나무나 아니면 버드나무나 이런 나무 잎으로 초막을 져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남자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는 포도와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석류 같은 열매를 수확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끝나는 시점이고,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풍요함을 경험했지만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또 맥추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기반이었던 농사와 연관되어져서 지켜졌습니다. 이것만 안다면, 이것의 의미만 있다면 맥추절은 또 수장절은 우리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과 하등의 관계가 없을 거예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단순히 농사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형식이고 구원의 역사가 그 형식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다시 보면, 첫 번째, 무교절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 이 곰팡이가 퍼지면 음식이나 옷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을 당치 않고 죽음에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지켜요. 무교절에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죄악을 찾아서 없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에서 건진받아서 생명을 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냐? 그 삶에서 죄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지키는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촛불을 켜면서 자기 집에 누룩을 찾아서 다 갖다 버립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삶에, 내 집에, 내 가정에 죄악이 깃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안식일 이튿날 곡식의 첫 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죠. 그 해 추수한 낫을 벤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단은 보리 추수였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예요. 여러분, 테라비브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돈, 두로 이런 쪽이 다 지중해하고 지금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10월부터 11월에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10월, 11월에 비가 오니까 땅이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있으니까 그때 뭐를 뿌리냐면 그때 파종해요. 그때 파종하는데 그때 파종하는 게 뭐냐면 밀과 보리를 같이 뿌려요. 10월, 11월 우기 때 밀하고 보리를 각각 뿌려요. 그런데 한 5월 정도 되면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가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 5월 달 정도 돼서 곡식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비와 늦은 비로 이 밀과 보리가 확 자라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같은 시기에 추수하느냐?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보리가 한 달 정도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하고 한 달 후에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과 보리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지역권인 애굽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때 애굽에 우박을 내릴 때 애굽의 농산물들이 다 우박, 이 주먹덩이만한 우박으로 다 피해를 봤잖아요. 열 가지 재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록한 9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밀과 보리를 구분하죠. 그리고 보리가 먼저 이삭이 나와서 그때 이삭이 나온 보리는 우박에 맞아서 삼과 함께 피해를 입은 것이고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으로 10년 살다가 쫄쫄 망해서 다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는 성경을 룻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리 추수하는 때라 그랬어요.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다음 장인 2장에 보면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달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밀 추수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성경은 밀과 보리를 구분해요. 그런데 무교절 유월절 지난 다음 날 드리는 무교절 그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첫 곡식단은

보리일 것이고 이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서 금요일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 안식 후 첫날이 무교절 다음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부활하셨느냐?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을 안식일 다음 첫날, 그 안식 후 첫날 이삭을 드렸는데, 그의 첫 이삭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을 그 첫 번째 드린 그 이삭단으로 예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 삶에 죄를 이기고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소망의 날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농사와 관련하여서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50일 전에 첫 보리 수확이 있었고 추수는 계속 이어져다가 밀과 보리가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맥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추수까지 마친 상황,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에는 50일 전과 같이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밀과 보리의 이삭을 가지고 맥추절에 무교절 다음 날 드렸던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무교절 다음에 드린 보리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때는 떡을 해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지금 무슨 절을 말하는 것입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을 말하는 것이죠.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10분의 2 에바라고 했는데 에바는 오늘날 그 부피를 말하는 단위인데 오늘날처럼 그 부피를 말하는 단위가 에바인데 오늘날로 하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는 2.2리터의 두 배인 4.4리터가 되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1.5리터 콜라병 3개 정도의 부피의 떡을 두 개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떡으로 드렸을까요? 이 떡은 곡식이 가공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떡입니다. 밀을 추수하여서 찢고 빻고 그리고 갈고 쪄서 만든 것이 떡입니다. 학자들은 이 소재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거칠고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그린 것입니다. 떡 두덩이를 드리는 것도 학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에는 원수가 되었고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 맥추절에 드리는 떡의 의미다.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맥추절의 두덩이 떡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맥추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난 다음 이튿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은 오로지 힘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거죠. 10일 동안 기도하고 맥추절 오순절이 당도한 거예요. 1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니라.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리고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단순히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떡덩이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풍성함에 이르도록 소망하게 하시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하게 되거나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심령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박기묵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크게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도,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젊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건넸다고 하죠. 습관의 쇠사슬이란 너무 가벼워서 평소에는 느낌조차 없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져 결국에는 도저히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고 만다. 내 나이쯤 되면 습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미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오늘 당장 좋은 습관을 택해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라. 머지않아 그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 어쩌면 우리의 머리나 타고난 배경보다 나의 삶을 더 결정짓는 진짜 요인은 매일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좋은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때로는 이 쉽고 가능한 방법을 두고 정작 내게 없는 조건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나의 환경이 안 좋아서 실패할 거야 라고 미리 염려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흔히 거대한 결단이나 뜨거운 감정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가만히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으로 증명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짧게 읊조리는 감사 기도 한 줄, 바쁜 출근길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매일 낙심의 말 대신 소망의 말을 선택하는 이 작은 루틴들 말이죠. 처음에는 너무 가볍고 사소해 보여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믿음의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어떤 환란과 풍파가 찾아와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영적 방파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선지자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지켜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다니엘이 특별히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전에 하던 대로, 즉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내 눈앞에 염려를 붙잡는 대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의 첫 단추를 끼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심은 작은 순종의 습관이 머지않아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습관이 무너지기 쉬운 더운 여름철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좋은 습관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해요.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최은혜 음성으로 아 마지막이 굉장히 여운있게 끝나네요. 그죠?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들 많이들 또 저 나름대로 또 좋은 선곡들을 준비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이 항상 그날그날 히트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들 이 아침에 떠오르시는 찬양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자,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그 저희 코너 진행자들은 방학 동안 잠시 쉬고요. 좋은 찬양들로 그리고 제가 혹시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었던 코너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또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 꽁트 쉬는 걸 너무 많이들 아쉬워들 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이름에서 추억의 스페셜 꽁트라고 해서 그 저희가 뭐 꽁트를 한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옛날 꽁트들 중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꽁트들 오늘 다시 듣기를 이번 주는 5편 제가 선정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이정도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서정민 MC 미니미니도 만날 수 있는 목소리를 준비를 했는데 스페셜 꽁트 퀴즈 이번 한 주간 매주 매일 한 편씩 또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일부터 7일까지 대전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올해는 여름방학 특집 대전 극동방송 생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특별한 견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 그리고 견학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회차를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 특징이라고 하면 각 생방송 주요 생방송 시간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예년에는 오후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 시간대 생방송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송사만 이렇게 둘러보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생방송 안에 들어오셔서 예 생방송 진행하는 것도 직접 보시고 참여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시간대가 달라지더라고요. 8월 3일 월요일에는 소망의 기도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8월 4일 화요일에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미니콘서트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후 5시 20분에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은 좋아해요. 아침 7시까지 여러분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편성은 해놨는데 제가 아주 특별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 다들 출근하셔야 되고 아이들 방학 한참 자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화의 왕팬이다. 조화 프로그램 한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 같이 한번 참여하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월 5일 수요일 오전 7시까지 부지런히 달려오셔야 돼요.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 보니까 조화는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아침 7시까지 오셔야 되니까 그래도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정성껏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이정도 목사님 명품 배우들 다 쉬고 있지만 이날은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난 꽁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 7시 쉽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 왕팬으로서 이날은 또 한번 참여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8월 5일 수요일 오전 7시니까 요거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리 생각해보면 나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릴 수 있어서 이날만 또 가능하다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예 지금까지는 가장 저조합니다. 신청자가. 그리고 8월 6일과 8월 7일 금요일은 사랑의 뜰안. 이틀 동안 열립니다. 뜰안이 또 보여줄 게 많은가 봐요. 이틀 동안 8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그리고 8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그렇게 준비하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대 아이들하고 오시기가 참 좋은 시간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8월 3일 그 한 주간은 대전 극동방송이 생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특별한 견학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날 뭐 생방송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에서 쭉 방송도 한번 돌아보고 방송사 역사도 한번 좀 들으실 수 있고 또 영상도 함께 하시면서 방송사 전체적인 소개, 사역 소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한 코너로 생방송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요거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샵 9330 단문 오시면 단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견학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프로그램들 이렇게 있는 링크가 가는데 그거 이렇게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날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주일학교 학생들, 목장 식구들 이렇게 단체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나도 준비되어 있어요. 와, 오늘 개인적으로 만나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즘 우리 작가님이 그림을 그래서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너무 좋고 오늘 만나 말씀은 잠시 후에 약속 노트로 함께 나눌 거고요.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샵 9330으로 만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영어 찬양으로 이어드릴게요. 마라나타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는 썸머 스페셜 추억의 장르 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다시 듣기 방송해드립니다. 제가 그 많은 꽁트 중에서 다섯 편을 선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재방송이란 뜻이에요. 스페셜 꽁트 퀴즈 다시 듣기. 성경 속 스토리를 여러 가지 장르로 각색을 해서 보내드렸던 꽁트였죠.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아침 막장 드라마 버전입니다. 제목은 아들이 뭐길래. 기억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주 치열하고 유치찬란한 공방전이 펼쳐질 텐데 그 무대가 되는 곳은 바로 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남편 엘가나를 사이에 둔 아내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막장 드라마 스타일로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입니다. 사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첫째 아내였죠. 그런데 큰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아들과 딸을 가장 쑥쑥 잘도 낳았거든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은 곧 여인의 당당한 권세였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은 내가 다 낳았는데 남편 사랑은 왜 한나만 받나 깊은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강력한 무기인 자식을 가지고 한나의 가장 아픈 약점을 후벼파기 시작하죠. 특히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거룩한 날마다 분인나의 괴롭힘이 극에 달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경은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부르면서 한나를 심하게 격동하여 괴롭히게 했다고 적고 있는데요. 정말 밥도 못 먹고 눈물만 흘릴 정도로 아주 영리하고 얄밉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갈등 속에서 한나는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대신 그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렸죠. 그리고 속으로 애끓는 통곡의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만 벙긋거리며 기도를 드리는데 당시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대낮부터 술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오해하고 꾸짖기까지 했죠. 하지만 한나는 낙심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은 한나의 그 애끓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위대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얼마 뒤 한나가 정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도자가 바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에요. 요약하자면 이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사정없이 후벼팠던 역대급 얄미운 캐릭터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 심하게 괴롭힌 덕분에 한나가 성전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한 위대한 응답인 사무엘이 태어나는 위대한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아, 오늘 꽁트 이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를 아침 드라마 톤으로 각색해봤습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는 아닙니다. 물론 꽁트라 과장되고 웃기게 풀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해요. 사람을 상대하며 진흙탕 싸움을 할 땐 도저히 안 되던 일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한다면 풀린다는 것. 오늘 아침 한바탕 시원하게 웃으시면서 내 삶을 콕콕 찌르는 분인나를 만나올 때 나는 과연 어디로 달려갈 것인지 가볍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 역의 이정도 목사, 분인나 역의 서정민 집사, 남편 엘가나 역의 강수미 PD입니다. 과연 두 여인의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 어떻게 전개될지 한나와 분인나의 막장 드라마 속으로 지금 함께

0: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꽁트 퀴즈 제2화 아침 막장 드라마 아들이 먹이세.
1: 본 꽁트는 방송심의 규정은 준수했으나 극동방송의 품위에는 약간의 손상이 있을 예정이오니 애청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목사님 하세요.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2: 자, 얼른 서두르거라.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는지. 그래. 대충 되었거든 잠시 모이거라. 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내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잘 알 테지.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니 모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특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자, 그럼 각자 외치러. 이봐, 분 있나?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몸치장이 뭐가 그리 휘황찬란한가? 그놈의 입술은 또 뭔가 쥐잡아 먹었어? 야, 안다꺼?
3: 아, 여보. 아,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거기 가면은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일 텐데, 당신은 당신 마누라가 좀 꾀지지하게 보여야 속이 후련하겠어요? 내가 누구예요? 대 엘가나의 둘째 마누라 부인나 아니에요. 자고로 둘째 부인은 미모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드라마도 안 봤어?
2: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당최 철이 안 나. 오, 여보 한나. 당신은 오늘도 자태가 매우 곱구려. 오늘 그 파마도 유난히 곱실한 게 아름답소. 역시 당신은 아줌마 파마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구려.
4: 어머, 당신도 부끄러워요.
5: 남은 참 뭐래.
3: 그래, 무슨 일이야?
6: 뭐야? 또 한나 형님에게만 고기를 두 배로 줬다고? 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출근길 막히게 싫어.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제사 때마다 껀껀이 내 것만 쏙 빼고. 도대체 그 여자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맨날 그 여자만 챙기는 거야, 이놈의 영감탱이. 아이고, 내 팔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수모를 겪는 거냐고. 내 젊은 바짜서 순풍 낳아준 아들이 몇인데 언제까지 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단 말. 잠깐 두고 봐. 내 이 여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고 말 때다. 기필코.
4: 이봐, 동상, 뭘 그리 혼자서 그리 쫑알쫑알대고 있어.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와주게나.
3: 아니, 형님, 그런 건 한간 형님이 좀 하세요.
4: 뭐야?
3: 그렇잖아요, 형님. 형님 눈에는 제가 지금 노는 걸로 보이세요? 천지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들 건사 누가 합니까? 제가 형님 돕다가 혹시라도 우리 귀하디 귀한 아들 중에 누구 하나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어디 아들이 한둘이에요? 자그마치, 무서워, 열이라고요, 열. 아이는 뭐 그냥 크는 줄 아세요? 애들 키우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긴 뭐 아들 하나 없는 형님이 이런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런 하찮은 건 돌볼 아들이 없는 한가한 사람이 좀 하라고요.
4: 억울하고 억울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저 아들 가진 유세를 참고 견뎌야 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아들 없는 서름 누가 알아. 아이고.
2: 그래. 맛있게들 먹거라. 그런데 한나가 보이질 않는구나. 얘야, 네 큰어머니 못 봤느냐?
7: 모르겠는데요. 아까 낮에 엄마 한바탕 하고 막 뛰어가던데요.
2: 뭐야? 네 엄마가 결국, 이봐, 여보, 한나!
4: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통당하는 여종을 굽어 살피시고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여.
3: 얼굴에 그게 뭐예요? 아, 안 보이던 점이 생겼네요. 그건 그렇고 형님 요즘 관리 안 하시나 봐요. 배가 많이

0: 나오셨어요. 하긴 뭐 신경 쓸 아들이 있나. 맨날 맨날 편하시니까 배도 나오고 좋겠어요. 저는 상남자 같은 아들들이 너무 많아서 걔네 쫓아다니냐고 살찔 겨를이 없어. 이 보세요. 뼈가죽만 남은 거 스킨만 보세요. 형님 부럽죠? 야그르 짱.
1: 자네는 이 배가 그 배로 보이나 보지? 아직도 말이야? 배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어딘가 모르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것이 늠름해 보이지 않아? 마치 뱃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신비로움이 내 배에서 느껴지지 않나 보지?
0: 네? 그렇다면 형님 혹시 대답해? 혹시? 그래라고 대답해?
1: 그래.
0: 혹시?
1: 그래.
0: 혹시?
1: 그래.
0: 기생충?
1: 뭔 아, 뭐 소리야.
0: 그런 걸 키워요. 키울 것도 없다고. 참나.
1: 대부분 생각했었군. 나 엄마 된다. 드디어 내게도 자식이 생겼다고.
0: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 너희들이 나를 희롱하고 만찬을 즐기던 그때 나는 차디찬 성전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때 나의 눈 밑에 검은 점이 생기면서 나는 그때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이야. 엘가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한나가 아니라 이제 엄마 한나가 된 거야.
0: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래, 아직 내 뱃속에 있는 거는 아들인 줄 알 수 없어. 분명 딸일 거야.
1: 아니, 분명 아들이야. 왠지 알아? 의사 선생님이
2: 애기 옷은 파란색으로 준비하세요
1: 라고 하셨다고.
0: 이럴 수 없어. 안 돼.
1: 눈이 나. 모든 것이 끝났어.
3: 썸머 스페셜 장르불문 스페셜 공트 다시 듣기. 이번 주 아침 막장 드라마 버전 아들이 뭐길래. 예, 한나와 네,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막장 아침 드라마 스타일로 재구성했습니다. 꽁트는 꽁트일 뿐.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요 스토리만 재미나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꽁트 퀴즈잖아요. 여러분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은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도자가 바로 이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의 아들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식이에요 여러분. 주간식 샵9330 단문 50원 장무변 유료 문자 메시지로 예, 지금 빨리 정답 보내주십시오.

네,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이었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세상에 이런 코너도 있었나요 하셨는데 처음 생각해보니까 별의별 꽁트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별의별 꽁트들을 다 했는데 이번 한 주간은 그동안 했던 꽁트 중에 장르 불문 꽁트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한 것도 있고 뭐 토론회도 한 적도 있고요. 뭐 오디션을 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장르들을 동화 구연도 했고 판소리도 했고 어쨌든 성경의 스토리를 좀 재미나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르들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다섯 개를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한 편씩 보내드리고 퀴즈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더운데 시원한 아이스 예 커피 드실 수 있도록 아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사연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이 받으실 분들이에요. 우리 1533번님께서 정답 사무엘 그렇죠. 아 정말 막장 드라마네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의 핵심 한나의 기도응답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무엘 선지자 날씨가 아침부터 더워요. 포도밭에서 알속기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돼요. 1507번님 야 정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분 네 이렇게 너무 더우시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오늘 하루 종일 엄청 더운데 시원할 때 빨리 하시고 예, 들어와서 좀 쉬셔야 돼요. 네. 아, 이런 코너도 있었다니 이정도 목사님의 연기력이 참 많이 늘었다는 걸 이 꽁트를 통해 알겠네요. 1440번님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연기 많이 늘었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요 정도였구나.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꽁트 예, 정답은 사무엘이고요.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가는 길인데 무거운 마음 중에 꽁트로 잠시 웃음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네요. 잠시라도 웃으셨다니까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사연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듣는 꽁트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같이 듣던 아들이 저 아줌마 못됐네. 그러네요. 3702번님 감사합니다. 같이 듣고 그렇죠. 이 코너가 예 세대를 초월해서 예 조화들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많이들 사연들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께 저희가 쿠폰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 오늘 그 여러분들 함께 참여 지금 아침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생방송 프로그램 특별한 견학 요거 링크 들어가니까 마치 꼭 단체만 와야 되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오셔도 되고요. 가족들 오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 오시는 분은 다 이름을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대표자분 한 분만 이름 써주세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치 단체로 와야 되나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단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조화 가족들 바쁜 가운데 아침 7시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사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찬양도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네 강중현의 음성으로 이어드립니다.

강종현의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7시 48분 지나고 있어요. 3914번님께서 무더운 날씨와 지속되는 폭염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햇살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마음만큼 시원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일용할 멀티비타민 만나고 꼭 섭취하며 무더위 이겨내는 주와 가족들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멀티비타민 좋은데요. 3914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2450번님은 은혜 충만 충전한 주일 보내고 찬란한 좋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무더운 열대야로 냉방으로 밤새 기침으로 잠을 잘 못 잤어요. 여름 감기 지속합니다. 저와 가족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치료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아휴 그러니까 한 곳에는 열대야로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또 한 곳에는 그것 때문에 에어컨을 너무 또 과하게 틀어가지고 또 감기로 고생하시고 참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 적정하게 중간을 하는 거 그리고 잘 수위를 조절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봅니다. 9818번님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루틴을 매일 지켜나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시면서도 사연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출근길입니다. 행복한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유독 마음이 좀 어려워요. 부모님이 보고 싶고 꿈에서라도 뵙고 싶은 부모님 생각이 나는 아침입니다. 0340번님,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신데 천국 가셨는데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은, 그럴 때가 다 있죠, 그죠?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이 마음의 헛헛함을 위로받으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계시는 정권사님이 암수술을 위해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도려내어서 정결하게 회복해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902번님, 여월 아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끗하게 취해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마음 모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의 61번째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시댁 식구들과 어제는 친정 식구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남동생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만나주세요. 2607번님 사연 주셨어요. 남편분의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주 크게 하셨네요.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에 참 가끔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들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날 되면 만나면 참 좋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또 삶의 어려운 부분들, 기도 제목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기도 제목 알게 됐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 앞에 더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가 운동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훅 올라오는데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더운 날씨에 저와 가족들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하시면서 8236번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많이 더울 테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몸과 영혼을 다 건강하게 잘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노트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그림이 너무너무 이뻐요. 개인적으로 강추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이번 주 좋아해서 계속 아침에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식견으로는 야 저건 안 돼, 이미 끝났어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네 생각으로, 네 수준으로 단정짓지 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약속 노트입니다. 오늘의 만나가 이 말씀이에요. 매주 월요일 만나가 한 주간의 우리 약속 노트거든요. 오늘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9330으로 만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말씀 카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 나는 일어섭니다. 피어워십 음성으로 이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미였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예수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 앞에서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려고 내가 오른쪽으로 살짝 틀면 상대방도 같은 방향으로 틀고 그걸 보고 다시 왼쪽으로 틀면 상대방도 또 반대 방향으로 틀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우리 몸은 특이하게도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이 향하는 곳으로 몸이 기울게 돼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몰라야 될 경우에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 자기가 알아서 피해가도록 아니면 둘 다 서든지. 자, 국내외에 공인된 자동차 안전교육기관이 제시하는 이 이륜차, 이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운전 훈련 원칙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피하고 싶은 곳을 보지 말고 가고 싶은 곳을 봐라. 당신이 피하고 싶은 곳을 보지 말고 가고 싶은 곳을 봐라. 왜? 본능적으로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곳을 보다 보면 두렵고 무서워서 자꾸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압도돼서 빨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피하고 싶은 것,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하죠. 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경과 염려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말소리와 듣다가 보면 휩쓸리게 되고 신경 쓰다 보면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간 사건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놀람과 흥분 그 자체였을 겁니다. 속으로 와 정말이네 예수님 말씀대로 가니까 정말 물 위를 걸어가네 정말 이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인 감정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흐뭇한 미소를 띠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변에 일렁이는 풍랑과 큰 물결 소리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바람이 한번 불면 그러려니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러면 자꾸 옆을 보게 되죠. 그러면 파도가 일어나서 파방 치고 부서지고 물결 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시선을 그곳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점점점 빠져가는지라. 자, 여기 바람을 보고라고 할 때 이 보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 블레포에서 온 이제 현재 분사형 이 블레폰입니다. 이게 계속적인 현재 진행형의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꽝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흠끗 보고 그냥 예수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꽝 하면 옆을 보고 한참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신기한 막 소리를 듣고 번쩍번쩍하는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면 앞을 향해 갈 수 없죠. 여기 보고 한참을 서 있게 되다가 결국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향이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도 엄청나게 압도하는 큰 파도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빠져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그럴 때 이 보고는 뭡니까? 이게 계속 보는 거죠.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일종의 타겟 픽세이션, 목표물 고정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자, 14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여기 영어성경 ESV에 보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하는 이 말이 command me to come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mand me, 나에게 명령하셔서 to come to you, 당신에게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처음 요청은 뭐냐?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이니까 자꾸만 바람을 보다가 타겟이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바뀌고 풍랑을 보다 보니까 겁에 압도된 거죠. 자,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 파도가 조용해져서 걸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컸고요. 바람 소리는 여전히 거셌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갔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꾸 주변에 풍랑과 바람이 거세지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이 되기 시작하고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려움이 오니까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더 바라보게 되고 베드로의 몸이 굳어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르죠. 30절 후반에 보시면 읽습니다. 소리질러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겠죠. 자,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건 지금 첫 번째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도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26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자, 여러분 공포가 찾아오고 내 삶의 이 현장이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공포에 질려서 사람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걸 보면 마태복음에 일관된 특징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 소리를 질러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자, 귀신 들린 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내게 생겼으니까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며 왜 오셨냐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냐고 막 이러면서 벌벌벌 떨죠. 자, 그런데 이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면 소리를 지르십니다. 예수님 언제 소리 지르시느냐? 십자가 달리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단절과 죽음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자 예수님도 소리를 지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탄식하시며 소리를 지르시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인간이 다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 나의 논리와 나의 언어가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비탄과 곤고의 소리들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여전히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28절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죠?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라는 말 에고 에이.

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I am who I am에 해당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빠져가는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 주님이라고 붙들었던 건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미사여구와 수식어구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마디의 기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꾸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보고 기도하며 탄식하며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탄식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래 구원해 줄게 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빠져가는데 배 밖에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다 예수님 손에 잡히는 거리까지 간 겁니다. 잘 갔어요. 끝까지 가면 되는데 무서우면서 점점 빠져가는 거죠.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허우적거리며 꼼짝 못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부터 내미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갈 때 야, 좀 제대로 보지 그랬니? 너는 뭐하는 아이니? 정신 좀 차리지?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뭐부터 했냐? 손부터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즉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액션, 행동으로 손을 내미셨는데 그 바로 전에 2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즉시 뭐 하십니까?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시 뭐 하셨느냐? 이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안심시키며 세워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즉시 우리를 이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은 즉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도죠. 짧은 기도, 뭐 수식 미사여구는 없지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자들이 소리 질렀던 유령이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 탄식과 부르짖음이죠. 공포에 사로잡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그 공포에 사로잡힌 부르짖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겁에 질려서 확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들의 괴로움과 탄식에 응답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부르짖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탄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시편에 탄식하는 기도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디서 그 소리를 듣습니까? 성전에서. 원래 기도는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건데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가 되어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6절 뒤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상달됐다는 겁니다. 상달.
자, 시편 107편 28절 29절도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

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인도했다라는 건 음성으로 응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이 아니라 직접적인 주님의 액션으로,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역사와 너무나 비슷하죠.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전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는, 소리 지를 때는 즉시 말씀하셨죠. 나다, 안심해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손을 내밀어 구원한다라는 건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행위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라고 할 때 이 들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retch out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 아시죠? 스트레치 아웃. 뻗는다는 거죠. 손을 앞으로 내밀어.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실 때도 이것과 비슷하게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죠. 손을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내밀어. 내밀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손을 내밀며 위기 가운데 내밀며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내미셨던 여호와의 손과 같은 구원의 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이 없는 자여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테입니다. 올리고. 올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식탁에 있는 거. 올리고 당. 이 올리고 당은 뭐냐? 당이 적다. 적은 당. 이럴 때 올리고 당입니다. 원래 이게 당이 단당류라고 그러죠? 단당류. 그 액상화당. 뭐. 포도당 이런 건 가면 곧바로 당이 몸에 흡수돼가지고 혈당이 쫙 올리죠. 요걸 당이 하나짜리라고 해서 1당. 2당은 뭐냐? 설탕. 이런 것들이 결합된 2당류. 근데 이제 3당류부터는 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쭉쭉쭉 내려가죠. 3당, 4당. 요런 쪽이 뭐냐? 올리고 당. 그래서 설탕을 먹지 말고 액상과당을 먹지 말고 뭘 넣어서 먹어라? 올리고 당. 자, 베드로도 올리고 당이 아니고 올리고 피스테.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말인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위령이라 이러는데 예수님이 나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거든. 명하셔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려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소심해서. 혹시 빠지면 어떡해요? 허이, 근데 베드로가 정말 독하니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뒤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도 갈게요. 아, 베드로만 물을 걸을 수 있나요? 저도 걷고 싶습니다. 이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얘기하실 분 손들어 보시죠. 아이고 맞네요. 할렐루야.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 아무도 말 안 할 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톡하니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이 책망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책망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과 격려의 말씀인 거죠. 믿음이 있어서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빠져가서 책망을 들을 수 있었지, 아예 배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적은지 많은지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나갔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건 물 위로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감행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책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받는 책망이지 안 갔으면 듣지도 않았을 책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면서 들었던 책망은 무엇입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 의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디스타조. 이게 이제 둘, 투, 숫자로 둘을 의미하는 디스라는 숫자와 스타조, 스타조는 스탠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서 있다,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다, 이게 디스타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다, 두 방향 사이에 서 있다, 마음이 갈라지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건 풍랑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오락가락하다가 점점점 빠져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예수님 바라보고 시작을 합니다. 새해 예수님 바라보고 시작하죠. 근데 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풍랑에 치면 자꾸 주님 보다가 옆에 보고 여기 보다가 저쪽 보고 마음이 불안불안불안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결정해서 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혼자 고민하기 시작하고 고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면에 빠지고 자기 세계에 빠지면서 주님을 향해 가지를 못하고 자기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 다시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가야 되는데 대부분 막 한 번 깔아앉으면 계속 깔아앉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 두려운 걸 보는 게 아니라 가야 할 분,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옛날 농경시대부터 참 가난하게 살았죠. 가을에 쌀 농사를 져서 이제 추수를 하면 추수감사를 하고 기름진 쌀을 먹으며 겨울을 보냈죠. 근데 겨울을 보내고 봄쯤 되면 먹을 게 거의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초근목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풀뿌리 다 뜯어먹고 나무 껍질 뜯어먹고 그렇게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보릿고개가 언제부터냐면 3월, 4월 이때부터죠. 근데 그때 이 봄이 찾아오면 뭘 뿌리냐? 보리를 뿌립니다. 그리고 3, 4월, 5월까지 막 가난하게 버티다가 이제 6월이 되면 보리가 연글기 시작하고 6월 중순, 7월에 보리를 수확해서 드디어 이 배고픈 때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나는데 이 참 어려운 가난과 굶주림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빠져가고 힘들고 괴롭고 어디를 볼지 모르다가 다시 중간쯤 되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을 다시 보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즉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열심히 믿음으로 격려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바라보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칠 때 사방이 두렵고

0: 염려가 되어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를 보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풍랑을 보지 않고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 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 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하나님, 저는 지금 딱 이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렸는데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까지도 제 안에 늘 이렇게 감사와 충만. 하나님께 뭘 더 드릴까? 내 가진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런 감사가 그 뒤로부터는 더 흘러 넘치고 지금도 너무 좋아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조현주 집사님을 만납니다. 조 집사님을 찾아오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허물어 주셨던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경들이.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에 교통사고 나고 이직 준비를 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 속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모르겠어. 제 안에 정말 계속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셔서 하늘 손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게 아닌데도 이 작은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뭐 물질, 자녀, 뭐 내 건강, 여러 가지 내 상황,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2: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는 조현주 집사님의 갈 길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1: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이직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7월 1일부터 이렇게 근무자를 뽑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5월 말에 그곳에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안 되나 보다 조금 좌절 아닌 좌절을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6월 4일에 전화도 받았어요. 6월 4일인가 5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면접을 보자라고 했고 저는 당연히 7월 1일부터 근무인데 뭐 전화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 정말 그냥 면접 잘 보고 올게요. 그 대신 면접 볼 때 제 옆에 계세요. 제 옆에 와 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고 면접 갈게요 라고 했는데 6월 5일에 면접 간 곳이 그냥 바로 7월 1일부터 근무자를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분들이 네 분이 면접을 봤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거는 어떤 내 이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면접관들의 마음 속에 네 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신 것 같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2: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펼쳐 보여주실까요?
1: 그리고 주말을 지나고 주일을 지내고 됐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까요? 라고 계속 끊임없이 주일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가는 길에 미래

0: 그 극동방송 70주년 미라 현금 방송을 라이브로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계속 벅차오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것이 혹시 이걸까? 미라 현금일까? 내가 극동방송 정파 선교사를 정말 하면서도 사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커피 먹는 금액으로 정말 작게 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드리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1: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 선교의 동역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0: 근데 그때 미라 현금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감동을 계속 느끼고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끝날 때쯤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이제 마무리될 쯤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미랄이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관원 목사님이신가, 미랄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우연에 일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미랄 헌금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미랄 찬양이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위해서 더 나은 열방을 위해서 좀 써주세요. 이 금액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지금 딱 이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렸는데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까지도 제 안에 늘 이렇게 감사와 충만, 아, 하나님께 뭘 더 드릴까, 내 가진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런 감사가 그 뒤로부터는 더 흘러넘치고 지금도 너무 좋아요.

0: 사랑하는 아빠, 엄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8년 동안 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엄마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웠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선명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이 본이 되어주시고 현주야 이제는 기도의 용사로 남아있을 거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늘 마음 표현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표현할게요. 건강하시고 저도 엄마, 아빠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따라가는 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현주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0: 저희 지인의 시아버지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후유증 없이 그리고 혹시라도 후유증이 있다면 정말 최소화돼서 일어나시고 회복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그 가정이 우리 유혜정 저희 지인 가정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희 지인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믿음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 제목으로 꼭 나누고 싶어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조현주 집사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 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연

0: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